0: 为什么
1: 坦德尼掐裂了佩佩腿最银边熊蓝袍蓝锅哈将马不有谁且咱卡路瓦天店里藏宝马军板蓝锅铁藏当当肉拿铁是蓝锅藏了七步月不银呢恩巨人月骨肉拿
0: 也有佩佩国里蓝锅当当名的那就是中低地铁位金蓝腿行的
1: 顶价银行里蓝锅当当不银呢俺是他妈不记错，铁卫落地旁边容易水。
2: 老新吉林的前南阿那处特林克来参加党团委，过足个瘾了。跟穷大拉看不上，晓不得嘞，给啦。
3: 晓不得嘞，人家公啥？
2: 老给啦，唐多英的给啦呢？但落地的人力啊，给啦人力给推出恐怖培训那节起来给，我那主席叫他个能行给团委给的，与我给娘娘了呀，点这个车卡罗瓦林给了呀，点这个追寻那样了呀，针对给车主点这几根腿把你为那推荐那收银给啦。老推荐给啦，他前头我那做特林克的在哪里呀？给啦给，让针对他给车主那团开车的那有哪里给啦？
3: 那是那是，等你我看不得了啊！今个最大艺术中心被落马了吧？
2: 落马了，
3: 那不得全这中小企业的这个来那个九零啊，的这个古代不了少啊！对面个俺做，
2: 土狗蛋餐馆吧？对
3: 啦。这团结那不是全部了呀？九零这谈的都是这艺术中心有吧？
2: 是是了。
3: 这个里啊，他近代的制作的俺做餐，厨师长个的一套里啊，店家个里啊。这个人也没说吧，是吧？
2: 但你
3: 说有的，特别的，这个老张姐姐对这个人会，那大概来蒙古看着，你这个，就他们俩，他那中间特别接力呀，你这个旁边的跟其他呢，他聊聊这对事儿，他人呢，听这个人说也说着吧。
2: 我是完了，
3: 就当我做针对店家的，他这个三百高五啊呢，三百高五十五就对这个一个结果呀，听这些些
2: 有的，伢
3: 三百这个，他这个没得吧，是吧？
2: 没得吧？
3: 听这个，他深度全部一百高嘞。就没有定价的呀，也是特别吃过呀。定的看你多呢，定的给时间呢，定的快点。
2: 哦，是吧？你
3: 这当定哪里呀？你这俺们拉给油，拉不着这个，还有拉不着团皮，吃了拉不着前面拿了了呀。你拉不着前面腿就拿了了呀，还有拉给脚链子、脚车子，拉给定的肉，定的切切，他谈的这么着，当然的，还有土豆油，定的笋子，你出过定的都是他直接讲都是当亲戚了吧？
2: 哦，是吧？你
3: 出过是。人民都这个，老不着，找不着么？是人民都的，每个编辑这个两个是人民都的，这个家属是考虑切切的哪里啊？他，俺就写过来的，还是一十三，他一十一十三的，他彻底呢，这都是绝对。旁边一个车也是那类似啊，是的。人家个呢，摩托单罗是的，罗素怎么去？
2: 其他
3: 怎么去？可不嘞？对我套嘞，但西边那呢，一个开始吃过过来了吧？
2: 是是。
3: 这当中来，给有不的个一种。今年呢，俺就有你看啦，这个你就那个嘞，姐姐，这里呀，他这个告诉嘞，咱们西北的这个，那么多的这个那个面吧，
2: 是吧？
3: 俺就起来是那扎，这么个细节，
2: 是是了，
3: 真是那扎，他就他这个俺就，忙呗，他对他在外那里呀，他这个场面呢，店家俺呢，出国单都是他，旅游他什么地方俺呢？这个单图呀，是吧？
2: 啊，
3: 你这个说是这个敲这个呢，啥子地里啊？这个这个是啥？这个脚图呀？
2: 嗯，
3: 这个这个有咱个做这个，那么这个人他这个摸着单呀，推推推推人不
2: 是
3: 吧？讲不怎，一再论不怎么多，这个推台湾那老大老张前面多，这个真的，推推推人不单没啥，啊，你这个这个给这个规矩给这个垃圾，这个在台湾没有吧？
2: 是是
3: 的，这些这牛的那个做，这个还是拉不长讲，既然。这个地，这个在居民不是吧？
2: 是是了。
3: 居民不吃，矿多这个在居民呗。顶这个你们居民不吃，什么的能做？这个做这个熊龙地，那熊龙个科里有熊龙地，这个大茶根，熊龙地南红有给他这个切地，你们这个村大村地了说话，地面个熊龙到了追求七千呗，养着粗红个，他摸着是刚他准备是这个科里米呗，这个里他就是爬出这都有点大的顶这个里啊，顶这个这个卸甲，这个这个这个。没事情呢，这个老百姓们老早以前，他到那老种，这个看这个南大有几亩地嘞，我们家地套里呀，他这个从我们南大的这个牛大，这个他实际上呢，空都没去， 저단 디토리아 원조직 추구된 뒤 티베이나 해야 마셔지 나고 열에서 원조직 모두 단돌이야 지 달락제 잔돌이야 지 당보 모두 전도 봐
2: 지지라
3: 모두 디치엔 뒤 아니 신나도 봐 얘도 될 로고
2: 철철철제
3: 마신이 차려래 제 마신이 제뒤 뒤뒤 락제 싫어 매매 기저 지고 열에
2: 아
3: 락제 지부든데 잔 투고 요 말에 뭔가 수수 따 직단 신고 유삼제 이제 지금 삼을 샤제 안심변날에 Sembenale, Togumeva, Massives of Chache, that in the net to do Nijina to go to Kong to Chupta, to do Nijin to do, Yum Yu Otsli to Anishina Sarche, Jinga Tonyo, Susu, Gotu Yunje, Anichik in the Chadin, in the Hase, Jim Dugan, to shoot and the Yanga Chamber to the Dine to the Toy in the Susongam Dai, Chache, Susina Sarsar to do that to go to the Jake Yurim Danya, Susoya, Sinasar Sardi,
2: in
3: the Chayungre to do, Mongo to do. 뒤인 수소 증권과 신용고래 수소 되게 통용고래 아니 뒤인도 뒤날에 내주도 주인에 다시 제대로 가지 딱 뒤날에 문구시 수소 체진들도 통용고로 봐 뒤인도 너무 뒤직 되게 있나 대회 있는 예들이 사고 뒤날에 날이야 있는 김달이 너무 수소 장에 다 담고 수소 수술이야다 롭수다 수소 수술이야다 나 이제는 야구 중소 밤아 가고 청소 로바 다리 지기 롭종 제베 제부 틴데 미디 허리 마음배난 다치 레네 근데 질 주고 유나면 나다 단데 다 된자다 쫄람디 나앙 담고 샤디 나 좀 개침 쉬지 제가 동안
2: 저다
3: 이게 있는 라키 윤교 되게 익선하고 야 직제
2: 어 리스
3: 야 니부디 나 좀 라키 매버 찾으냐 추고를라고 찬예 줘 봐 예수 겸교 달로 로춘주스나 달로마스나 다 라키 메신도 다주 담을 이 딘데 모델하고 디스 찬제 봐
2: 지지
3: 아 지금

0: 비게 라키 기자 탁수 최고로 통고 말해. 저단 디 인도에서 봐. 개디 감 숨지 진짜 개라 개라기 매워 단체 단예 니예 담비 스피 수가 침비네. 개나 돈 비기나 파티 대어 비게 탁수 진예가 니예 담비 수비네 응예디 감 숨레 니 자가 두지 차디니 비게 커도 거라 니예디 라키 감 중이 커도 거라 자스 제티어레.
1: 어 레스.
0: 아까 감 자니 초고도나. 아니 나 감 자고슬 제 감 중이 자스 제티 예급지도 부게 감 자야다 도덤디나 디셉슈
1: 老李说，
0: 他那第一段第一套了啦，给买不起去，俺就出国当兵呢。俺你看那里呀，人家还是有没？当俺就通过节目说是吧？谢谢。地里我讲他地那里呀，不久个年纪，当俺的这个地段年纪，俺来过年纪这边，老早人家来过年纪这边，八十几岁了吧？
1: 嗯嗯。
0: 但伊那里地段就是个，俺你学习这边呢，俺你给那么久，俺起码是一说，人家是多啊？
1: 哦，李说。
0: 但伊那里毕竟那里呀，毕竟就年代个头头个，老来个差到那路下了。 차단가조디나랑가조냉구락도카와나징이징이숨사팅가조디나뜨기여봐디나레디조다여르차단디인디도조라게맵체한조로마디게추고담비이나아니캐나직네주단디녀듄리야지금주래주마튼야가다지닝가탁세스난자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 직 익삼나로 나스 시샤베 뒤총도 가려야 아니 라기 매버체 모르다비나 디톨이야 카이드 토덤 다 투부이나 마음베나리아 딜리아 니제제베다 디파피베 아니 캐나 직도와 규글리아다 디데투디 디나테디 네주딘데 돌음나
1: 소야 딘데
0: 네주딘데 토 데샤스 자단 디네 녀딘데 그 쳬바데 미디 카바나 알레제 인데 루드나 녀딘데 도스 카바케 비웅고도 카바 좀 니디 행아주 직 지디 레제미 닝부데 레샤 제투다 직 디컨데 치고레스 카바케 비웅고도 와 아디 인도다 딘데 그 녀주 토인데 아니 로판고 시지 차 차송아 디디 비게 직 랍다나 주고 데 랍데 로존디게 제랍데 라키디 키운 다라르 봐 아니 랍데나 데디야 미신다가 인데 두게삼 카지 비기나르 칼로엘라 키 로존 채널 텍스 궁우데스 콘케스 인데 숭고도 와 야라 키르디 디 겐라가라 키 가미 데다 야다스 인데도 딘닝가 여르베스 카바게 니직도 르바 야데네 파멜라 키디 추냐데 유 다 추규랴 데레스 인데 카바게 니직도 야 규크체가 당 차 규크체가 당 토마소 안디 컨데 체고레스 인데 직도 르바 비게무 차단식대 사람 비네무디 로그민도 다 디네 규크단데 다 랍다티 랍다톤 수로 비게 되느냐 중간단지 된도야 조선 쪽으로 봐 아 총인도 대 교육단지 되네 단지 대 단지 되냐 대야 로전 챕다 대야 야 조선지 교육도 와 제가 대소인의 벌규기 그 조선다 벌규기 예제 되는 거죠 가지 뒤나 안한 조
1: 되는
0: 게 마토베 인간아 추대요 레스 마토의 시제나 추대요 디인도 먼저 디날이야 달로미티게 있는 게 들이 디날 믹세기 라리아 있네
2: え、けなべてなら、れんめちち、ちくてんじゃがれて、てべに、いくさなろなす。てんてりんてなら、らにゃたんこてとしゅぎにす。ロボルキ、ほかにゅんてんちき。げぶじょみ、がけんぬんついき。らんごよんら、にゃこそし。
3: 成中途交天气期，初期的紧张没拉都当为吃过面积，跌了俺准够了，赶紧说是。三西那边五组机器，推最最难七星班推站那边认真测速了，做些天气。有人没这个冷饮了，没提建议。
4: 沉落了这股泥，沉缩了这股水不淌，急匆匆。一日点边追水机，新年点着了，严令切土。沉落了这股汤，这个冷了松子，一日点边活动能够，强烈越不休。
5: 男爸爸。哦，那个阿妈。
6: 他能是超热情，咋这些天做么事事吃用的？热下热下。
5: 那爸爸给你几里拿了，咱们家姐姐，咱们也下不住去，这快住个。哦，
6: 大大的，小了你，没咋弄结路。
5: 没这耽误嘛的，要这吃热的，听说没这忙别干了，下次可不许多，天面弄穿了的，啊，又小。
1: Tile, nang baba mengi, jiju langgo de jejo.
2: Jeza. Naga amrang xeya le, yung chen duwa. Mi chang me, ge ho nyung zida.
1: Riba.
2: Jiju langgo na le, mang zi de bi le. Shung leng de, yang zi si cha mong e seng bi.
1: Riba.
2: Ma se, ku yu e, ba zo su ya nyung si la zhu zhu.
1: Riba.
2: Naga amma. Chang bo xie na, ngai mo zhi de ni si la du min du.
1: Ya wu ke zhe.
2: Da qian na, amma ngai ni, ji jue lang guo de jie zhu.
1: Zhu zhu, ji jue lang guo de jie zhu. A le gu an nang ba ba.
2: Ya, nang amma.
1: Ni gan gun qing bu di jing qie.
2: Oh.
1: Oh, de ni su.
2: Ni su ngai.
1: Da zhu, da zhu.
2: Da zhu zhu.
3: 几杯苦油苦羊不汤苦油了把做千不米为切场面几过了盲掌熊的也不远
4: 老南林街唐德克纳最新新北的村地呢三国日历十八三期小白去做古坦干木爱托了前天天东徐行预备金局天真西北秋土金局里村的人我听的里村做用吧等子那么严了南林街我南初日十八三期小白去做古坦干木爱托了天东徐爱期金局天真西北秋土金局里村的那里呢三不伯还将忙被托给新的气味金局年度给里内托了呀罗曼强烈那牛尾跟穷大拉丁的徐语接着我这里村天东气味给人那里呢其实看里啊金局去这个水这个蓝汤可是他们所给的团路之南国广播呢俺从李晨铁东七百九里拿了李晨铁铁铁矿场来我给估计出给松啊你出出堂来我给估计出给金啊短短姑娘坑中给将俺从李晨那里啊修能够给修言了当能行给查州林给给你来配给陈朗东新北求应给地户的给给给让给同年开一年车子给那边同年孤男的职业了铁团新北林给你管家也不修老给他特气俺那做查州忙不起给给那里啊小辈曾不许下了嘎大马乌斯那下
0: 老
4: 给他特见你的人力请给能听我母体谢谢那种
0: 那是等你不提你小辈后面那里就追击特定追击的给谢谢开始学习吧
4: 我明白了
0: 他的外这个得当的是吧
4: 谢谢
0: 生活的熟悉的提名给托当了给的连那个了给的连那个谢谢的是吧提名给出国给这个测试论文出国直接打给人了给的听不对是你说的这一呢俺说的那里啊，听过一面，给的看上土东村边，土东村边的那里啊，听松个个呢，也不记也数下月，
4: 对
0: 唐国的国家，你是一边住进一边呢，那给哎唐国是过个月吧，是吧？
4: 第一
0: 呢，罗松，那给的呢叫罗松个，也给呗，退休过个月吧，是吧？
4: 哦，是吧？
0: 这个唐国的听唐国的多些月，听你们的呢，出国的呢，开始呢。按照西部加油吧，是吧？
4: 国
0: 家唱个大没出的了，出国的按照西部的下追击的下。第一呢，你把对第二边那里啊，拉起的哎，唐伯古古有不的，俺做土豆米那扎，卡路米那扎，顶这几个菜系的先古古有嘞。第二你不吃，顺不的呢，俺做搞些呢，国家给唱个通嘛就，是吧？按照的他那个有的下，没得少不的下，是吧？俺们这地土豆子泥个雷公泥，俺古镇泥是吧？卡路的泥全都吃个有三家，既然国家通嘛就呢，按照通嘛就呢。安尼考虑是呢，出国的人才，人才的呢，是吧？秘书人才，
4: 在
0: 那里加个他呢，大约等于六名是过的。人才秘书有吧？那秘书里也套有人呢，国家整个没接片，按照马通讲，按照格局讲，第一呢，今年按照税务格局有，各样人不点开不热了。第拉给的呢，引进米去个，拉给这个的呢，哎，糖不过多死。
4: 这
0: 当年的呢，提糖不提牛，提什么水下鱼？我当初直接穿到那里，老马不打，老塞不打，老坚固水了吧？我
4: 今
0: 天说起之前的地吧。
4: 这
0: 当第一呢，第那两个就先去接。第那呢，特定卡路文呢，他的些鱼冷天那落里啊，加上冷天的引进米去个，到人家提小姐的提牛呢，到这当我就人家讲了呀，给那么热，这个木柱热，用水了，你洗好的，牙你的马你。是吧？我就培养我叫了。
4: 是是是。
0: 第一对引进米就啷个吃着的个，加上冷地的呢，叔叔两个叔叔我先不拿着拿死。冷地的开始呢，引进米就小叶的太久了。该的短的，加上熊龙木干了呀，出过大这个。 drama tu bu da ane gyön shö bu da ane di na ya le zhi qing yi bu di zhe ge guo qin yu zhe qi na lang ga ti na lo de ya gu du na ane lo de zhe zhe ba lo de zhe zhe na lo ge lem di di na la chu gu mie bei meng xi tuo li ya de zhe pa da yi bei meng xi guo li ya xue yun ne ge ge zhu ju le ge cha bei gan de zhe pa da ni jin jin ne yin lo ye bu de ba zhe pa lo zhu ju le mo dou se zhen gan zu su su lang ga gan pa su su lang ga na lo zhu di ga shi guo shen ne ga shen ne su su zheng cha ge xing shi ge zhe duo xi ge yo le su su zhu se ti lem di le di na lo ne ga ri xi na guo shen ne qian lem di nian dan de xu yu ka ji pa tie sha tie bu dan de le jian la ga ma cha sha ge de le xin yi de duo ऐसे तो आप पार्श्व राम मिंदु काम श्राद्ध चेक मिंदु शिक्षण को जल पार मांगों से तो काम मांगा चेक सिंचन रहता हुआ हाँ इन शेष आयु लंगाले देलो मंगु यारे खरसने शुल्लमले चाकिन यालो यारे चेता जिक मुटु इनाटा केलम इनाटा ता सुसंहर बेलंगा इनाटा खरसने सिंचन बेलंगा इन खरी इंग्या लंगा के खर्तु इ 역제인 딕스 교회 여러와 예수님 지금 머교인 그도 임도 카질량 아주 공공을 줘단들 야다 주단 여러와 당은 좀 시그증 온절이야 야다 주단 여 말에 야다면에 야게 초고 말에 뒤는 아주 랑가 당부야 주주도 그나무 줄랑 주님 야 자주도 여러와 당은 좀야 자주도 딕스 고대문에 봐 랑가 지는 야 주주도 그랑게 랑월이야 좀 주고 전다 여레스 전다 되나리야 지금 주고 체시셔 모두 충아야 지금 시그는 건절 주들이나 질이야와 질이야 모두 체리야 주들이나 질이게죠 아니 마슐이야 가 지금 원보치 겹제 워데 공부 어디 약가 유베서지 디간데 지금 축주서 겸교디네 마슐디 축주니 셔다 걔디 캐나랑가야 자친비네 줄롬 디모트 줄롬나 자르디 마슐디 간다 모두 슐롱가는 축주네 마 법처면 시고 때 모두 순다 슐롬디 나 모두 교다 인시어와 제가 어디 마슈 마사 처면 시기 열이라 도시드네 개초 말했지 시기 열에 제가 불음 타른 부이나 아주 집 축주 로바 가세 가세 개주 쇠샤 열에 지난 전에 불음 가자 약이유나 아니 가르제 야가다 통계 야고 매든 진제게 약해와 열에 제가 풀름 나로래 야스 무두기 체시 전다디가 대인으로 초 개비운 거래 랑을 모델로디 장다 개베시고 미니게 나로래 초편에 초 당초 제인 거래 대유다 추두르는 감이 개줄에 다 야마다 통중에 녀라 통중아 랑 칼로 사브 임자 봐 얘랑 원신규다 랑 원신규 위해서 있어 다 초대제 초 편에 딱 자매외 나랑 저 전달제 용구래 이 전달이 니에 뒤에 대별로 전달 시에 직내는 세브 시우지 수단 다제 용구래 신모로 와 제가 다니나 니네 있는 가르스는 상 창매 원신야 전달이 로바 숨버디는 가르스는 디는 전달되는 원신대로 십조로 가 수요된장 어 다디 격자 전지 전달을 시작 참에 이도로 와 제가 다니나 로바 로디브로 와 로디브 호대보 숨부는 시부디 아니 디게가 세시다 준비 전달해 나버디는 팀다 준비 전달해 제가 디인도 디나로리아 시그증군조랑가 있나다 달홍군조 있나다 슝놈 직다 데르여로 통계여로 풍놈제 딘델리아 직 인지 민지 그림 주 전달날 대제 전달다 개초고 말해 그디 게임이 그나 파티 두그래 데네는 삼배가 리징네 직 풍놈 직네 직 파츠 투두 디날 삼바 윤교도서 야 디날 야 천달로 가래 디네 불럼 야 튼종이스 이놈 불럼 날 야 국제 요스 이들 임바 국제 윤에 야 디레 통계 디스교 열바 제가 국제 요바 랑가르 와 디제 국제 유두 슝놈디 상자디 커도 줘야다 차 인자 국제 날로 칼로의 통계 디 국제 디 랑가 고다고 이외 디제 그랑조 천나디 열에 야가다니나 시주에서 그러봐 어디 국제 딱 국제나도 인지미지 수수 딜름들 랑가 커도다 국제디 슝름디 샹가 차스냐르데 국자리도 랑가데 부수 타고 이외서 전화 열에 제단 뒤도 뭐다 슈마 자국 열에라 수수 딜름들 나주 가지 쇼예데 뭐 좀 저 순나무 틱디 또 마 지제 로동아 가셔 틱디 마 쇼자 용구다 쇼자 용구니 이제 지도 아니 이제 가바딘데 용구도 지 딱 연한 저기 지 유고 전점기 계획 모르든 이제 나랑 저 직다 또봐 소강 저 인사를 신 진공적 된대기 담 모자 된대다 답아 오약 전부 된대 아니 그도 거라 돈도 와 쇼 전부 돈 제다 모자 총대도 지단전 아파르다 되게 차단 구이 구이샤초 바르간가 구이운 게 다 겐라디 직다로 근데 당한 좀 심대 싶는 게 비기니 가바시 직 얘기스 노하다 반한 어디 다 반한 어디 가바시 있게 되 당 원심 책임을 좀 더 걸어 봐다 다 문에 전 가바 김네 가지 지금 모자 소설이 된저 공수리 능미리 된대리야 당 모자 내주 견데 슬라소 간당다 메사 된대려고 유기다 이네 아셔 있게 좀 먹어도 옆에네 당 원심

0: segmento da kanje chana kanje no ta suso tengje je yo mare
1: ji ji
0: no yime che da nye parti na te yin du chungnam na le ya mangche chungnam gi di yo re ra gi di ma yo be shu go ani panang go khardu lu dung yo re panang go ge de yo re ma ge de panang go gi de zo bu ya man gi de sang ma le de yo da sang ma le de yo ge de chonang go gi di ma yo ja ra tik ji la ge ta ta ma de ta tin de tik chu na de yu na Desi na chigu mar, jimri nyato wa kiraan nyeja dan kiraamendo lezo deli kiraan kinti di zaju chi tugu mare. Chetan di yundi di nala ya kaa jik anzu jik nyendo ba marwa, jidi nyendo ba dinti da timlu gu shuda chingi dinti ge da kiraan di anzu di jimri lezo di gala anzu di sabji hachiye kukumadu da di kandayi nasi anna barga anga chui gu yundi anzu yudu dedu zobo de tik de de sirwa. Lezo yu ta yundi suzu tiglam yinji miji tiglam ka gyo sade ye da yun si yore yade gidi ma yob yina ane susu langa gan susu chimbure a panango dan yun du panango langa di gyedur a kukja dikdi yudu ane nye le kardu de gyogo shubda kukja li du shukja matub che ane shukja matub du tatal chine dakda dayun sa an tik gidi su zuyugu nye che che ane tik di su zi yun du chonang ar chugo da dos do yun gure shukja ya tu zu rama su rwa ane kardu lu do yun du di shuk tamu su su Ani dungu de ye chenpa shivu kyebs, pige chugo de, jitan chen chugo de, bet chakru rang chin sha duwaan chugo chungo de. Diga zay da shuk chenpa duun sha wale. Di yindu nye le kalub de nyam nyo shira yo ma re, shunglam de li ya, jik shuk cha gu ya da, lam di su su chogo ya, kubja dine mora dine, dine kyeblo ne kharu yungu mi tungu mi ndu de, kasha ga tungzhi tanggara wa, tungzhi tanggara, anzu kalub mora cha ga tanyi ga, tungzhi pyu tungzhi chenpa de, tā rīngbū kūkja tā rī kūkja tīndi lī tā yā rī tīndi mā tām chā tōngyē nā tā gu tōngā tōngzhī chāmbu shūb tīndi sūsū tōngzhī tā gyabzhī bē anī tsā tā gā bē pēngi lāngguā chūnchū tīgā bē rī gyab mūngā sām sā bē tōngzhī gyab tī tī nā gyab chōgu mā rī chā tāng tī yīndu zāmbā sūsū tīnglam sūsū sēb chōgu gōr tīnglam nā kato chāmbi nā anī rā mōtā tī tōngu gyab kya rūwa kērāngi lēngwī nātā tōtami nātā tī ngārāngchū kālūp tīliyā sūngyab chēgurī mūtō tīliyā yā rā tōngu gyab shās lēmni yungu mārē tē tāpshī yā mārē tīgī sū yungu jā tōngu yō rūwa jatāng tī gīndi zāyachū chē yungu rī gīndi zāyachū chī tū yū an tāngbū tāngbū tōngu gyā sī tī lēmdī tī sū lēmdī gāng tōngu gyā tō tāgurī tī tāngbū tī rī tīliyā gyā gā tāngi nā rī pāng rūwa ngā jē chū tēn sī gārī tā jē chū nā gūrdā gwa gwa shā gūrdā gyā yungu rī jim chū lē zuay tāk chā chī ngī gā gwa gwa shā gūrdā gyā tū tī tāngbū tūk sā tī rī tāngbū nā nī bā tūk sā sī tī tī yī jē chū tēn tī ār jē chū tēn sī tū yungu rī jatāng tī yīndu ngā zū lēmdī tī yīnjī mīn jī kī chūgō chīmbū tāñi tīgā lēmdī sēbū tāngu yā chē dī nā lā ngā zū tānda tā nāmshī cātū chīmbū rī nāmshī cātū chīdū nyā kāsā kālū bē mōrta tāngā kū kōryū shē shā yu kōryū tī jīng nē shūng nūm kōryū rī nī nē nāmshī kū kōryū rī nāmshī nā cātū shirā cī jē kērāng kī chūgō nā lō kī nungyum tige pyojo yagu chimotub cheche, ane chadu cheche, pusu toku cheche, takbu nyi tambata zik, da zik ngaranzu nyidun tangja mota tang mei gyarba, a chadu chi yundu, ane nyijo gya nye soru che, ane pusu toyu nye chingira, samlu tangya guo yu nye, ane nguyna chi gu nye rwa, ane zik langa gana ya chirin tiri tong yundu, de mik gana ya nguyna tong, di yundu oji oji chingi so dinde, che che, ane diga ina samlu tanya guwa taya so dinde cha yungu ra che zang nga zu uchi kalu wa labda na le tui tepe lu dana rib shi yu shi zi lep du yu yinji minji tabshi mienpa che di na lo le ya lung yung dinde pe ju chi tanya ta de zu gang ta nga zu kya gata yina kung tiawa saka chik ruwa muda na lo go de zu guo ju kante chi gu yume de zu gang ka ji ki cha ba ten du kante si guo ju chi gu yume lakwa ke du guo ju kante chi gu yume cha du cik du guo ju kante chi gu yume ane chi gu gang ka chi yume lakwa gang muda na zu yungu ruwa nga zu ka chiki nang cha ba ten du gyugun bai kye 왜냐면 제거를 이제 지금 이제 자기 단도 이거 먹이면 뭐 잡아가 뭐 되나 죽으러 봐. 저다 뒤인도 뒤날이야 죽고 그 농용 되게 배주치야 되게 익선 나고 요 저다 뒤인도 가서 즉 터링 칼로베 뒤날이야 팅럼 세브 치고 하다 터링 그냥 죽고 뒤 단등에 라기다 죽고 직튠베 멍시간이야 아니 대자가 십시대 차는 봐. 디미기 덴주기 즉 제왕 덴주다 총례 덴주의 체련 봐 주주 마여버 봐 되네 주고 날로그 덴자 시고자야 토스니 되게 참바 메소기 요자 되게 참바로 봐 디미기 주고 날로그 즉 물격의 맹감 되게 참여버 봐 디미기 니가 니소용의 덴자의 천다 수르송고 천다지 봐 먼저 증거 배우듯이 그렇게 제가 다니나 디 천대 디 나라조 터지기 전달에 디게 참고 그 봐 제가 디멍 시간에 제가 칼로브디 있는 레네 시제디 야 신 고구이와 다나 주기 단위를 주면 그게 제가 지대셔를 주고 팀은 그 주고 제가 지대셔를 제가 모터 단위 모터 단위 수 모터 토덤을 토덤 가려서 주버디가 된자 토덤다 주고디 된자 토덤래 토덤 일이 제가 디 인도 잠 디나라 아니 레주 제가 레주 지도 다 딘데를 국제대 통제 말 축제하는 거 그렇다 통제치다는 거 그렇다 알아
1: 지리
0: 야 디메게 봐 지기 딘데간이야 수수 년에 원고 체제 어디 총조르샤 되네 심지 대한 얘가 열다 딜 랍데 임다 보고 되네 로봇 탑자 대응 것다 섬 딘데기 년에 양원통 삼류 여봐 로봇 대조간 것다 딘자 근데 중 원고 봐
1: 지실
0: 최단 디 지기 임다 되네 있는 얘가 탁세 치신 바 갈로 얘가 탁세 수도 딱 한 데에서는 딘데 질이야 내 주 딘데도 딘데 질이야 머드디 두두 디간이야 랑가디 있는 직간공 이제 겸 얘기를 봐 랑가디 있는 당 십지 얘기 딜레간 수수 얘가 탁세 치제 믹시시 겸내면 더 삼제로 봐 직접 내면 더 미어지 주기 삼 대조 가능한 저 칼로베 즉 시제 나로그 시자 시제 나로그 시제 시제들의 차용구래 저단 디 디멍 시간을 아니 칼로베 대자 자대연이 그사 자대연 전부 시술 시제샤유 된자 그 자대연 디게 세브신 구구요 봐 시나리아 봐 절남 그 자대연 선이로 말로 봐 디메기로 봐 즉 도교 탑당 그 자대연 선이로 되네 있는 레저기 교다긴 가리 이미 그 자대연 선이로 디제근간조 되네이나 즉 된자가 자도스 님 자도는 전부 시든데게 드세 슈탄교든데 이 되네이나 아니 칼로보다 즉 먼저 즉 계란 토담 세베 버르고 견제되게레 세우유의 견제나로레 칼로의 견제 세우유와 칼로베르바 레네게 라게티게 슈다디게 세우유 톱단라기 세우유 디 세우유 김제 가르스는 톡템벨로 규민도 내줄 첨불하벨로 규민도 르바 수고야 나자 첨부 유벨로 규민도 르바 제가 딘데기 체륜베 지 체딘 세우유 신인도 좋다도 좋 세우고고 요레 인지 미지 르바 칼로베 이나 니바도 락바도 간조 조교 집에 나로르다 추주시 무티 주거나도 있기 아니 팔람래야 바닥을 변할래야 예수 가면 용실이 니슈 겨부류 사도 좋다 도주 팀료 도담로 와 내내 권다 추주 주변에 대처 말에 권다 추주 주변에 토랑 추주 가베 버룰이야 뒤기 최초 말에 쓰여래 대조 강한 건조 뒤기 도담게 신고고 어래라 칼로웨니 와도 따라 가갈 퇴비 인삼제로 봐 가지기 니 GBS 과샤 유삼베 딘직 로바 GBS 톰베 메삼 딘직 간조 지 절람 간에 따다 마대니 소딘데 따다 중앙은 간조 익삼나고 요리 저단 뒤 있는 간조 총 아니 더리는 다든에 주문 망할 간조 주문고 유튜 디토리아 간조 짐주 년도가 슈놈 년가 유스티가 천다야고 저야다 된자가 지자야고 치야 디미그 꼬리야고 치야 뒤 총제 아니 지 모든 나로를 즉 민감 춘추지 여기야 원자 모든 나로를 주베 로봇합자 나보다 이제 중국 삼나 아니 법조 법조리야 이거 민들겠다 무리 없으나다 이제 민감하게 민배 이제 법조 이제 거래 민경원과 미술과 이제 그냥 법조 법조리야 미술과 미세요 지고 미비나 모든 동부다 이제 다주 밑에 모터보다 이제 주도 비게 바둑이 주격토니 주나마 주토니 디제게 당한조 레네 멍구치 미소로가 잘에 능게 여러바
1: 그러면은
0: 저답도 주 있는 비기나리 아 법주 법주 시자체 디구지디 구구여레 저당한조 디나 대충 있는 건조 디제게 다 남시기 주기 대린 주디디 남시리군 다 딤주 토덤 쳔바 주기 토덤 쳔바 디제게 파주 제바 체제 지 디나라 차베나 파주 튜제 아니 칼로베 지기 진제 나로레다 만아주 초고르바 진짜 초고 주의신주 디나로리아 단제 아니 대리도 디 사지딘들 착자 사지딘들 대론도 르바 통계 연말에 아니 인지미지 규주딘들이야 조교관의 익셉치로치 규주 규주 야고치로치 르바 디멘도 주베 마 규주 대리다 생일에 매슴 레레가르제 단치비나 남시 야고미 단비네 아니 짐주 대주 하야게 니가 첨부 요래
1: 저다
0: 대주 있는 건 조직 남시리 된자
1: 고류
0: 등고야다 내가 고류 날로 슈놈 차긴 봐 디미기 지금 남시기 차긴 딘젤이 하는 조 칼로베 지 숙시 대단 이미기 차긴 디미기 모체 봐 된자 요제 참발로 뉴비 유베 지기 차긴 신소 대주 있는 건 조 창문 있는 익습 치투 있나 아니 건 조 지다 전에 사야 되는 용료를 ロバタティクスレスラスブティンデルダティチガランズカリネレコトストクサンデダヨンセプティルバタイネレネズチムラニングオマルセタロゾニチャチンデナルトヤチリアケニガルベガンソリアモチチガランズチモチチンジュディンデルバソンデランゴチュンデピカスロバディジナルミタチレミロトニエンデムギュレガチニギビギチンダティモチツェジレガレミヤマオビナタレテゴロバタキランズディナルロシニデトボオヤタチャラオヤムディナラヤミムグルジェタミディナルミシアチネクティディミジョングルシャドワダメプチョミケタメミティンスディミジョングルシャオレアロジェ あの、ディンドゥディエリア、カゼルヤヨレスの、ピガサで、モルチンジュ、ソンデランゴチュジュダ、ミンアレルヤヨ、シャバーキラ、ロムナル、シジ、ロワ、コレディナリア、モルタンセディナリア、ションセディナリア、ミンアレルチョウマレ、イネル、ヨブログディナロ、ソンデゴトムナリア、アニ、ウエソムドロチョウマルバ、シジ、セダディンドゥ、アニ、ディチュゴディトスタンジャ、ユンドゥ、アニ、チュゴチェンプディンデカジ、クジェナロリア、チュゴチェンプディンデタ、ジウシュウデンデロ、アニ、カチュウンデュ、アニ、 딱딱마
1: 대조인능아조 코리 신치 조람 미송와 차라동네 코리 미동와 코리 동급 심미와 지 제균이 개강 신도 진보시
2: 투경한 추 짐주 직수일러 송지 수인에 조람 딘자타 여럽 주상라 딘에 조람 샤동 용와 제교 개린 체디 딘자타 딘베 주슈 코르요지 투몽토 뛰고
0: 老吉兰托奇坦德我们那组邱印地比托利亚查出几个车下都因地亚加林斯南罗纳了库兰克车的印度斯里下了你都你搜索罗利亚库兰卡罗维拉给林比因送给你都你搜索罗利亚库兰给坦德朗库七这集总比送给七张这给他的这切比呢我们那组随给这一拿四几个车下都给你给那个地亚塞提斯南罗纳了他第一这是的呃迪纳尔库兰克迪纳尔维章是谁的责任是你的
3: 수수모르단 단제 파티브네 수수 겐레 땡큐 모르티 수수모르단 제 팀류다 게유나티 수수 겐레 다니에 디날 카니시게 유 가직 랍기 개비아미 유 체정아 까메 땡금도 모르냐 담비인데 이네 응조 모르지 간라 라키 숨 베주치 치투고 얼바 지실 난 돈테 사나 돈테 겨드면도 라키 베주 치투고 요마레 다 돈테면 라키 신다 니스 도스 타주치가 치스 좋다고 열어와. 다들 라키디 개배하던 다르바. 다고랑은 니도 니수도스는 라키디 램이나 니도 니수도스는 접시부터 고랑 라키디 먼저 갈배라 기차대 열어와. 니날이야 먼저 갈배는 니날에 감 주자야 야마레 감 주자는 먼저 갈배도 날장 주그래. 날장 친제 날장 나로야 감 주자는 아니 날장 먼저 갈배 론이 나로를 감 중이도 매 중이 제도 먼저 가르쳐. 배트 치든 차브를 하기면 매부 차도 그래. 신다 있는 감 중이 있잖아. 교육 당부된 렌즈 라기리야 갤라 차여로 봐. 나 뒤문 쪽 갈로 뒤 갤라 차 두고 말해. 저다 뒤인도 아니 코란이도 니 습신할이야 뭐도 좀 비스 저로 봐.
4: 제시할.
3: 안 쪽제 아니 뒤뒤기 뒤겐도 다 그냥 맞죠 코네야 그냥 그 단제 그냥 바 TV나 kērāngā zāngmū sūkyūrē, tī kērāngā nōng yōrvā, kērāngā nyatāntā tīnā jūlam sāchī shē yuwa khalūwa jūlam,
4: tīnā
3: kērāngā jūlam, tā kērāngā yūdā kīn, kērāngā
0: yel timlu da geza parte tebrwa parte teza jeu di ye jepo de yorba cheda di du da ni do ni sebsil mo zo be jeli ya par temdu zo je jeli ya par ti mo di sindal zo za parte ti du kiran temdu gurmen cherin di kiran jo yung gorba di du ani dan da su pe ju chin pe je da ma so yu na gen ki yures do che je kuran se se shu gi ye
4: lo ki lan ta si ani tu ju gi gen be ngan na zo ting gi jim ju ti ji si be chok du jim ju li chen di na shi chan ta xiang wei ke su an ngan na zo ji me li chen na li ya yang ge che chou ji lo ge su den zha wo lo li se ge

0: 谈的你, 毕竟起, 出自救护大大事。
1: 니카르니,
2: 니카르니,
1: 대중 룽치 년칭 예궁, 대개 룽치이
3: 점종탕 룽친 대
4: 점종탕 룽친 대가
3: 초외 법기 랭예외 점종 대지 디네치 워마 수블리 마르신토 미치 잉리 대카르총
5: 차창 빼마당 총비 좀리 규제 뜨모디 생캔 초보 랭예츠 녜왕 기베 스스뷰
3: 점종탕 룽친 대가라
5: 점종탕 룽친 대가
6: 杂志党电台宣传天界公开上听第一个三郎中国立金及中巴布鲁迅及藏巴汤街上主要垃圾皮都举入了独家吃人垃圾学大难行平常面满必尊康的必尊难为中通常见逮捕陈伯西家伙偏多起 벽에 룽팅기 개조당 둔바라 좀지 원삼단자네 양둔 휴규인배 세나 유표 센럴행게 중국 랍친기 좀바부 루신기 통매체는 저수인 휴와당 공니 지루 책동 개개 개주 개지로를 지장 少兴土 구총신 지루 책동 국제 숨주소 주로를 상하이수 구시퍼지 년차기 파디엔 축주를 요외 구시프루신니 중국 팅립기 좀지 개진당 삼루케진, 사치케진, 롭수케진, 제제케진, 익수케진, 망주 틈진바, 人类 살배 랭귀기 존생기 제당, 종교 등립 좀리기, 멍시등겐 조회 제식제 인증, 공기, 급대시기, 종교 지조기 뇌유라 공부 습시도, 사두 정신대배 고뇌, 계급친난기, 人类 삼류 영부 두랭기, 냠게,
7: 推梦明白总之怎么去杀总这边的电呢空了突然你说别一下也下面人类杀这电度我共家七岁松天西北参加养特别不是中通逮捕陈伯西瞧我的呢鲁迅起接入七东古街你说怎么落入杀总这边的听呢坦白抗体这边自动过去怎么不是提示中天南鲁迅起 我是推荐徐能先生建军生堂自军是叫我年纪该个军警给清洁多年人民年纪最年前几数我与作为干年纪建别他们儿教科技确实学个中外国儿习近平有把体力每个人精准托把家伙儿基础及苦力有的可吃得没别国儿三顿南有把事下面了天阶机 중국 랍친기 좀바부 루신기 잠바탕 계산 주가 라기 부위도 규루와라 도가르치린 라기 슈다 난신 편종매마 비준칸에 비준난외 중통 차진 대부 챔바 시차와 편놀기 표게 룽친기 개주당 툰바라 좀지 은삼당 자네 양둔 슈바티 발차티세로나 팅식 모란라 카다 제뇽 내 낭내 삼은 마세 양초 딘제 깔레 겸는 용사 말이 지시해발 모란키 나랏다 좀 제발레 카차 마숭메 모동레 중이 판배 남바식 은배 나랑 카로알라 되게 중 모란키 나르신 깔레 겹수 내 뇌내 샘체 지신배 된다 디신의 중수 주배 사치 뒤진기 은인 공무로 내 뇌수의 대유바당 모란키 폴바 주신배 급수 미시기 곧 동충와라 나 손에 꽃이 왔나? 레콩기 이기외 눈바르더비 쇼리식 제주 주미원의 뜻유수 디달치도 구초 주장기 가교 제균신 준신 레콩수 레가를 용교민도 중이 주네 다주비 책군인 나 컴센도 뒤튀네 딘저식 중기시 삼용 각수제니 주장기 부익겐초 인배 준담 카시의 증례 탑교 주동기 년생 흉이시 단다신의 누바 퇴마시 양지시에나 퇴수 양부 어점 중어시 퇴다디 나라춘나 독부시자니 말이 네
6: 미션을 nga tiwe dongen ki yang la lung. Murayang ni tu ne senpa chungdu chimba cha. Kari yore, heng, nga zui leka sarpa shik zaya chogri, nga zui shi murangki xie chung. Murangki gecha xie ca ma sung, ji yin cha ma zhe. Gendang ti nga nalam tu yangi yangi shik tu kyur chung. Timuru zhengwe kyang ribrib mangmo jik la kyur. Mr. Wani, ngay ne goy chowe simjian shik shi tu. Tuanda chansi zhi yi kyang shuk kin chenpo tip kin tu. Ngay ni ki tongmar kusimir pianchun le dari tang, tene chudur che gu zang. Tar, lakto ki ngay le chunchun kandup che shor, chua jing ne yegi shunji che gen tang. Lua ki gigen gumin ki dekip jik zer gu tang. Chua jing ne rangwang ki chokbu shi chawe jikib zumzhi bar chenye jik chine, tante nechuy xeba tangzha, rangyi ki gyurwe gyurgi, tuetip todu gyurne, gangye ki gyubdir rogram charo shugyu ta jebayin. Re, chana cha, lamka sarba shik dobar cha. Nga timur bechum ki chosu korne chaji cheba tang. Zijun ki, sela misewe jumi kenne yung. Nga ngun la dekib chiba tang. Tene gyuruwewe becha tamba yin. Kangba pyobane sung bechar tamma tupe, beche tingdu tetyu ki kengdu, chukdar chinyi chiba yin. Nga techum ki chakya chuyne chidara chikyoba hingi mindu. Samlo tongxin kachi korne moramla dazam chidyu. Sela me sewe junwa ne yangyar gyonyam shiktong. Dide tunda chensi zamki kyang, Lota chujing shunpa mebe zijun da gyurwa chenpo dintra tongzhuwa yila yang kornyong me. Muran nyechani ngane nyechun shik la kyurdu. Diyang tokun shine gyurwa shik kala yin. Tewe na nge sem long long por kyur. Lupurdu ling shing jakbe zowe nyeri shikdi kamchen ki kengshu nang ki lingja di migla kor. Shibdu dawar du tuisu Mikla tongwa ni sa sui ki zhengwe shi. Yu zang gorji, chin yi gyang chi carwe ma zi rinpu shik chiba yin. Tang chebe nangwa shik gyang ge chung. Nga rang nye chan ne nye chung shik la kyur yu ba tang zung. Tine de kip tang chin yi nye ge seng yin tu nyamdu ge zi cheba yin. Nye nye ki ma chu chik tu ngang ge ba yal la ge jing ka me chak bar de tu. Ngay ngay la shunpa me pe nyangdo pi yue pa tsur yung la. Maung pe rewe myoku byu shimba tongwa tang tsung. Chine yungwe dongde teta ki ngay ngay ki nyangdo yung su gyabar che su. Lekun ki zowa ni chiw sun kya ken la ki chiw tang zawar. Ma shi tsam ki zhusen le gyakba chakbe zhusen tene ter mi si. Tuzu rinpo gor che su. Shokpa kwakpul kyurdi. Semne dunayang purmetup. Tanda semne tarzam chungwe. Tanda purtan yonsu je mebe kukup didang dunne yangshin gyachewe namka sarpa shikdu shokze ngombardu. Dekip chungchung ki ni lamse nubu tun me siputang. Becha shik gyurgyu yang le labu shik kala yin. Ngunche danyun yujin nang dunayang doayu samba teta gyurgu tsukdu gange kangmang la chekin dupe. Gyurwa xindu tenayang ngay zunpa dapkyur ki gyurwa yin. Sarzam yinbe xianjar mingzui te dachi zamgyang maguwar nakbun nagril kyursu. Dikone gyang ngay lega jinra cheba raju chatup. Rawang ki chokbo shi chawe jikib zumri be kyo tuetip ki. Zumyi yakbo shi yinzi nangmi le minjo koda yin shi xie nyong. 이교와식니 나라 신자 임배 강바식민도 지진양 년체 능신도 쿠스밀 면대발 나루에 조와 깨개발 줄배 강배의 낭도 자라 망도 송카라 세 유배 두어이 딱발 캥발 줄배 샘흘룡앙네 이교를 지득체를 왠디 백한식양 소투 매배 랑키랑라 강라 체발리 덥신지 대마제 아센다 더둥 차티티다 차티티다 침부로 착배 김제 와르 개와 소에 교르교르 지진 기랭게니 니제 창미도 사교배 사마수교티시 사마세지 뉘체와다 뉘제네 사마사와 더둥 아센다 차티소에 내가 쯔지 쯔네 모랑키 은제 신바창마 용수 지 송화당 자신 사마사와리 연구 결구 제바이 내직람 딱발 주기 여자 삼시 큐네 시기메 렌지스니 초냠 시대나야 모랑키 토나메 시발 마세 나르신 지미냠바라 소슈크첸부 사마 대바르치 내려가라 퇴수 달 사마사교베 땡키키 각자 팁 민연바 모란라 신수죽바라 뒤 사굴 나지에게 중 모란키 학 고지수 신도 마가와 중양 깨쳐지양 시마송 내려가 양티네송 격수 진행 정보 마송와라 인주 칭아 교차신 소주 팅지 깨지수 좀통이 지겨바당 냠투 장원기 촉부 시차외 퇴딥다 굴투바 중 이내양 사마사규기 나라 나신 수나 수기도 최창무 착바마세 등기민도 대가르 렌즈 제기경 등기민도 단단한 딱바르 낭투 쪼네 대유베 사투경 은체대 용투친 유메 등기민도 디니 냉은라 아생다 뒤베 겐키세 타나니자르 정니드 강두도 세규메베 룩세양 아생다 제조와시 모랑키 시규르 아신 깜차네 닝지와 시도 차유보다 캉다기 잠미 된다 대체도 닝니다 수스 지킨두베 모랑키 수습 민두서 대외나 니에세 항마사케니 차티 티달리 유바 마리 학실이 숭비 정중 캄수 미지기 내사 시베 중나 지신 균이 증삼 거치수 내장 정이기 내사 강도 유바 도수 데니 키추 아생다 차디 티다기 생투제 제수 모그당 우주 팅마 제다라 차디 티다 림키 세초라 균네 내니다 아생키 닌 주창 신라 롱스 제기 중 웬디 차디 티다 기장 닌지 최고 준도 생각래 곰 특기 매배 샤갸 국민도 티네송 팅자라 망삼송 웬디 지진 교념 지식 순화 지식 교바도 부설라 깨쳤지양 미세바식도 교루 내셈수 미세바니 진제 교루라와식시 삼 내니기 레게 팅이직 강식내 졸매용암 삼내 리구 차토마송 지진다 아신 제로 갸바탕 각랑 제발 제규 세장 나사네 민두 대동 근게 림니 교배 동규양 된다 침부식을 교루 마시네 아생기 사마티 니니라 쳐나 쿠치식 인바 나사네 세부신유 대외나 아생양 냐르투 마송 계시 총라 송네 종바인은 뉴카시에 라시메 니니기 총뉴기 메라 총뒤양기 마송 달 제기 고뚜네 총결 타가시라 깨양 제티 용외 사통띵 사무 시차 멤버식도 유부인 나칠 낭르 립튜 나르웨 팅자 수송와 초르 은장 지진기 이교외 모동 티통두 나양 할레바 주르 티더뷰 경도 아직 은체 통용미 아싱기 치투시 틴제 체도 립교 튼교담 더둥 사통 낭도 유바 내모란 라시에미 채물 모랑기 껴냠 토라 넘시기 창아량 내소 얌쳔발라 지준 키란티리 가르쳐송 시치바인 가르 시 믹다쯤양 체마송 케기금도 지메도 강양 체마송 모랑기 깨제 낭내 모랑기 나니 민낙심 제식랑의 송유에 바쳐줘 지리기는 나 직부 초와기규 레라부시 런디 나랑 나께 침부 규베 미현다 저와 지규를 가부 메카라 되서 뒤로 뼈지 총이 타당야 저와 채수 계시 사제 현의 송와기는 초득 딜에 약바 영예시 단대 초에 거두 디다 용교통야 조니 모랑기 채두인 아생치를 깨워디 모랑기 체도 지르민 지준기 통계 충내 충도 조와 자신 타나 디타 모랑기 체도 임바양 신김민도 내 고급식 제네 내루 디타 모랑라 슈킨 체바인 모랑기 양 하콘도 기 고딤잠 체송

미키 통잠 중화기 샘낭도 최근식 난키 쿠르킨도 웬디 배차닝버지 닝레도 송화다 배차사르바 니체다 민둑배 따중외 배차식 민둑 머싱아양 뒤로 배차따로 송화민 시엔 남균 미카시에 유바다 멍투수 미추창라리도 장면 경기 서부 켄바 나다 직충시 태블릿 소외 치투 랑랑기 비차 랑랑기 데네데 네디 나라 신도 참부도 남카르 모시라 체라웨 통중기 명예 락라시 현디 디루 대대부 체와 지양메 데니 콘주 남양 직접 현시권에 대유방 랑김기 직접 잠도 유출시 디루 따룽웨 비차 매장 삼루동웨 콤룬식 용기뚜 직불대네 대퇴한다 치단 객투 로체징르 지퉁기 체도 멍추기 지퉁기 체도 매제 퇴니 현다장만 낭미뚜 땅와초 안당분이 초와지 미 네바뚜 쇠불 대나 다수 지퉁라 천단 계시 직딘딜 진주이젠라 치외 쇠남 매바 말이 면체당뚜나 쇼파 곽불 교류여경 푸르웨 쇼그제 용수 냠메 강바탕 로바보 갈레르 미낭월 교진 민균두 응연반니 벌립추기 냐바탕 증라추기 탐오와 바쿠르슌베 고차 기계외 두레 락추에와 낙싱지추나 슈베 기친 체디기 기겐 사수이기 류제바 생공기 지균 지균 년잠남메 모란기 로봇 용수 냠싱 아싱기 치도 동행기 날싱 사마소외 치도 고톰니류 얌셈바식라 테타나양 소포 금지도 치마송 넘시 장투송 직접난기 발람만바기 도수타양 용수 발차르웨 곧잡에 되출라 립두 기추 상람라 로네 착창기 몸도라 따급시 예찬네 참지 춘잠기 제와 뇽투병 대이 내 동의 체르뚱킨두 세무식라 지준기 믹송대 윤신 예외 당장 지미기 믹탄디 루포르투 라리아 윤신 개목 교신두 나라 윤체 캄첸두 듀급기 내주다 링미체주 대당텐두 직예외 몸도 직장 참매벌 뚱킨두 예찬네 年남주르 모란리 두바휴바 랑키 신기휴 대이 모란르 톡발롱고 셈비에 우츠기 규규체네 모란르 셈소 용듭체바인 웬디 네 좀당 동바 코르마타 네 깨자 나네 퇴마타 티만니뚜 똥나뚜 규르와타 똥나티야 티만니뚜 착찰 코르네 네 나람 규티 끼야와타 현낙비 참여시 제조 지진 기장 초르심바당 총발 디네송 모랑기 남균기 고민 솔맹아 되베 법리인 매발 균나야 극류 지둡기 칠라 명은 발치 이내야 독박사회 민당기 참 매발 다신 유나야 나라 나르웨 장부치긴두 모랑라 세부르 시에그 삼나야 시에만유 휴규 샘다 제시나야 모랑기 당장 치미 기 맥단 티 통화기 진제 우츠기 좀단 시르 겨규 총 원디 좀단 티 체마르 나라 참여 제바 마세 캄 마트바르 듀트 메바 센트 모랑키 양결 대된다 자중당 최감 살바 제고 잡네 나라 지통 주마타 모마 제베 렌 딥수주 모마타 모란라 템바타 주미 마신타 정기 심은 수치니샤 전태다기 갈리를 내심 킹배 우장 진묵 치가와다 부중 내 동의 기초에 균도 삼로 땅튀 덴바시에바라 라나 메베 냥도 교도 개시 냥도 메교는 치취기 벌금도 뛰겐 식례 초람 살바 뛰토베 미식 말이 염킹규 된다디 직부 마세 타나 미양 제득 민도 염킹규 지진의 초념식

0: 탄다니 비진키 추수종니 딱다지
1: 까망에 생규르
2: 생겨 넘쳐 행계 공감사 샴라 푸푸좀네 까망에 생규 년주 쇼이 진도 초베 친슈 진니네 진도 듄베 치 숨님파 라조게 튜가 듄베 사투 신주마부시베 정묘메리 지고 초베 쿠미 십주 직수 체네 스트란탄 총진 서군니소 튜니인 조숨예 다고 롭존 치발가유 서윤원소 원퇴 비두타 냠뇽상부 롭존 치바소 치베 랑조소 펑집타 리이네 미리 튠지야트 조두치교타 시림주교 뿐제 링년용외 레게 리름 갸치다유비 중국공전다 5년에 로갸타 주민의 코와딤지슈네 럽치 등주민도 타비단디 니월련나 총계용기 시린 땅주경기 라린 총제원바차치 니퇴로고총기기 중국공전다 5년에 로갸타 주민의 코와딤지슈타 총계용기 시린 등주사대 총제기 주된조의 념첩치고비유비 니월련나 응리서구기 유티겐 워제딘시 직제 주준치교 슝류께디 최칸 대표 갸치다오마세 퇴송지뒤기 태동 주람샹유비 모제 도모타 태가라 총구기 총칸타 신소 총라원에 망조추 닌 태장라 코추 제베 모제타 신제 쇠바 묘토부유비 곰답지마 켄덴 데블레 갸치 도모타 서구카기 체좀라 모제 기구타 총라 송체 망도다네 망조기 김나 균투 퇴토 동규임시 现在比如今次被开始开始开始开始开始开始开始开始开始开始开始开始开始开始开始开始开始开始开始开始开始开始开始开始开始开始开始开始开始开始开始开始开始开始开始开始开始开始开始开始开始开始开始开始开始开始开始开始开始开始开始开始开始开始开始开始开始开始开始开始开始开始开始开始开始开始开始开始开始开始开始开始开始开始开始开始开始开始开始开始开始开始开始开始开始开始开始开始开始开始开始开始开始开始开始开始开始开始开始开始开始开始开始开始开始开始开始开始开始开始开始开始开始开始开始开始开始开始开始开始开始开始开始开始开始开始开始开始开始开始开始开始开始开始开始开始开始开始开始开始开始开始开始开始开始开始开始开始开始开始开始开始开始开始开始开始开始开始开始开始开始开始开始开始开始开始开始开始开始开始开始开始开始开始开始开始开始开始开始开始开始开始开始开始开始开始开始开始开 nyung chun zin nian bu che di. La do ka ba to ne kim chung gu zhi qi gu mie bu so gu bu ta. Lo me la do ka ba gu kim chung chi bu ta. Kim da gi chung chen xip xi qi bu so ki nang chui nian guo qi gu bi lang chi dun yu bu ma zi. Yar ge kung si ta nye su yung an ji su lo ma da ka chok bi kui gong zheng xin ta lo bde war ki qi gu ru yi gu dong mi chok bu ta. Yagata, Shimju Rengshin ki, Lopchung Soki, Mingto ni, Ngo Guwe, Yigyu, Jigzu, Chigyu, Nengguo, Chigwebe, Langjidun, Yubshi. Sakwebe, Kiesa, Shido, Chibashi na, Zhongyang, Chajin, Shungdun, Kanki, Genyong, Ki, Kibuna, Tun, Dawa, Nirin, Ki, Chagye, Ruzi, Nianjun, Chokbe, Sengzi, Namba, Juji, Chigyu, Chitun, Chajubi, Ni, Ruzi, Nianjun, Chokbe, Angta, Toguta, Jigzu, Chigyu, Yunam, Guji, Kungmi, Chajyu, Chendin, Narma Sunbe Mi, Chagi Jukur Sungyong Chibso Te Nebe, Nguse Tube Netun, Shigduto Juti Chedi, Chagi Nianjun Chokbe Kuyo Sangbushi Duyu Yibshi. Nitu Mijibu So Chambushi Nyamdito, Le Shio Genjuki, Kile Ne, Le Ne Dinsu Ta, Le Ne Gagi Dongyur, Gagyo Chegyu Gorki Dato Jamne, Kile Ta, Mangla Pembe Siju Chedab Ka Sum Lada Chedi, Kile Ki Le Ne Dembu Yongyur Gagyo Chigyu Ta, Shunu le shu huta tuba chikyo, le di zinu toru donkyu jela gyabgyo chikyo imshi. Kani geji duje nubi jikyab le ne girushi nitu. Jabu rori nyingdu lo kanki nyendamdo tunbi mimi namju jibgu ta nyingdu lo kanki chegi nyurzi nubar nyenga suyu bi. Jibgu tiri tangli chitab chayoshi rechi jibba mazi. Nyingdu denja ta chegi nyurzi nubar doshi donwe jibgu kangshi yinru changma tanglin chidab chewa shi riji tazi zha yubzi. Kani, yorom nyanjo ki nenzu biwa shi na, yorom nandri oyun lian kanki dilu jindab gubar, yorom nandri kegu na, nan ma sunbe mi jilam nyanjo ju mi chokbe che shi kyabda chi zi yubzi. Yorom nandri oyun lian kanki biuri shi ki che shi ti. Yorom nandri ne chimzu ta ya na, chidab shenda ji ti, nan ma sunbe mi jilam nyanjo ju gyoro chega su yu ji ju yubzi. 先那么做，天地感恩的神佑，念着许昌。

0: 세계남소 공감사 디링기 응안주레 제나라 페랑교조 면지캉 레네디가기 지레면바 준기라디디 슈네 티균네시 거기 닥주의 테리아 그리시고 삼죠 암지라 공감사
1: 조종바 공감사 자치위 생겔림지 감사
2: 매도 예살 야구시고요나 니오요라 땡고요바타 매제디기 땡부시고요나 디탕라 땡고 디탕 미에베 초와라 디기 링덥 제시 대당 매배 매질 중재 링진 지양미 대당니 매제 규노르 자치슈티이라 남규간주 회규 조대슈티양이 대당 랑기라도 유디 니바르도 다지 강리 치고
0: 생각나면서 전화된 게 따디다니 디기 대비 저의 멍시 인라 김자 매정원이 디기기 중재양인 더 관한 수입은 신 디링기 레전디나 러러 은한주 냠도 더 망조기 초월 슈긴 첨부 소식

0: 시 소아치드 캬바치리디데 세비나 아니 심부치도가 이네레 그생에 암라게 게 인지 캬바치리 뉘달럽드즈마 콩게 수야리야 캬바담베 세리그릭든절레 몽구 세비나 수고야 네부침부요지 다 이네레 넘시 소아치웨겁리야 캬바치리지니세나 야케요 마리수기
1: 체자 이내래 캬바치리다 통제 청무딘저 동야무 준비이나 야그시다 인배수주 용민도 다 이내래 랑게 러브니신 게시 수고 뉴유나 양언주 용지시 동야다 용지시 사오지지바
0: 다그라지 게시 타워치웨 넘시급리야 랑카고미이나 아니 죽을 괴장 수제 동다 아니야 수고 레마네우체 아니 카이옴 야구지요지 셰모도 통제청무지다 돈도 캬바치리그리 딘데 겐자 돈보다 세비이나 아니 수고네나 쳐요 말부
1: 체자 다 수고네 체 야거 캬바치리 용지 쓰이 셰모도 야 저거 나베 수시다 수고네 비이나 급격과 저지
0: 최전체 대체는 그 니게 리뉴유제리야 캬바치리다 당능시 통제 청무시딘데 몽고 동주매베 좀제 깨지치티게
1: 용아
0: 캬바 담베 세리 몽고 서주매베 좀체 강인남
2: 대좀체니 캬세시베니 서동키리 캬바 제베시 인신 대차동치외 급수 안조 디와시 톱톱 이나 서리 티리 세차지 포와 창와 체베 인기 포와타 규모 차도 군바 체네 포주 림쿰 치시 치베 포주니 기사 치베 강인자 중세 인신 이와타 캬세 기리 세차베 인기 카난타 포에 제기 이차자 군바 체지 디르 기차셀라 차즈브타 포주사 된치바 고기스디 주바 나와타 주바시에와 세기 당급 매부서기 내충시기유 테디 안초니 바투 캬세키지 뇽잠사구
1: 안레 다치 뒤쯤바 캬바치지 머신님 귀신 부유위네레 안주 사야 망차비노 내시 망고 싶어야 닌거도아
0: 최자 다 좀랑게레 스니네체 인지 같란제 쇼세딩이 바투세나모도 시 쇼세다딘데 몽고 세는 수고 내부 척도 동아
1: 지샤 넘규네 체 만주 가부 예베 쇼세다 캬바 리기 세디 던주 만주 수고 뉴 유자 넘규네 체 야슈 추는 마세브다 디무 추네 용지 싸워 유자
0: 더그자 지샤 체자 롱진 듄기 저부 춘지 저 이내래 디게 인지 내부치라
3: 간디샤 레그 저와살리도
4: 디샤 오늘 레고나 레그 저와살리도
1: 바람나 겨우년진나 씨난다
3: 가도
1: 샤와사 디케링구유야 금젠 카리니너
3: 야 아니 이게야 샤와 기린 승문도게 케링구유장 어두스 재민답지
1: 제자 케링구유야 금젠 카리니너
3: 범은 되는 욕도 차라 샤와 기린 승문데
1: 어시 탄돌레 미사 디하트케비야 금젠 카리니너
4: 하지겨야디더랑 참바 김내래야 캬다 이제 지도도 좀 그래
3: 저째면 그래
1: 김재 가리이나
4: 아지랑 계속 전설은 초재임도
3: 김재 망도 하시지
4: 진짜 진짜 당연히 파세지 보면 정세 지주다
3: 용아 용아 보면은 정세 야고 제치 아
1: 레스 빨라 하이 다딘 제스타 지베 키스 빨라다 암라 마켄 나 영인 소르 스케스 초이나
5: 홍색이 내주든지 계란에 채용이끼리 디제손자 추구수 제시디다라 남아 직주기 나네 네 니난도 가보시
6: 남한 직주 조부증정처 참디야리 뒤티링은 주기사미도 리체낭 체디제비 아미 올로타 남아 직주시비 낭첸 칸이글로 시신소 낭사고지마 연계지유
7: 谈的你毕竟去去就送到大日。天就龙青年轻的风景，推荐龙青年。谈到天就三姑娘家的前世故土。
8: 天就龙青年轻的风景，推荐龙青年。

0: rang jo su peng rim ta ri yin ne mi ri tun ji ya tun zu du chi gu ta xi rim ju gong bun zhe ling ni yong wei le ge ri lam kya chi da yu xiang la ti guo ke san ge xu yin chen du ro si guo chou bie jing yang chung xiong ji fu di gu ta ying xiu san yong ji xu dian bei pu kim so su gu ti san yong wei su chong gi ki 시린미리튼지 신주 도구 시비 셰프슈 디네기 주준 치다타 네망기 셰프슈 링네 냠제 소테기 냠뇽타 쳇더블라 로브준 야고 치규인 시솜시 로고 총기 총기 조 허유샹 청킴 총주 당지비 수지 순바 바산디기기 디네 초지라 강게 치투 초시 참게네 로교 치비 김장치기 조와 스모 뇽조 스모 총시 솜시 총진토 지고 초비 비공샤타 자즈 처부 Chaksum Denzui Khan Tixin Gyeji Chuli Xi Jishu So Saji Lopsui Dine Sukyu Ti Saji Ningtop Ta Chongi Pige Ta Pugyu Chuki Gyeji Ziwa Nyamzu Nyongxin Dengxi Jongda Ta Tongme Samdu Ngarwe Dintu Da Yubzi Chamda Chongi Kerub Chu Mima Tuzo Ki Zhurin Xunba Samdi Sichu Ki Tadin Dago Tu Yungwa Ti Jinne Lopchung Chib Ta Nine Heba Cuygu Ke Chimu Zidu
1: 也怕落去,娘娘生不提的皮肩呢,建筑不要过奇怪人是送不是。对于您就送去,大过落中去人,蓝大人物他落中去久了,没个人心气哇。比邻人亲不接于不是,那么去,他的落中来用我提,没个人都亲不他,来给黑白干,谁不通去为。亲戚,来对于要过住久了,上就三不念穷是送不是。
2: 我的社区改装这些个充电浪漫充足当这边书记罗桑这些给
1: 那就充电生意去

0: 도동와라 토선에 진동 체바타 시름기 랑렌라 데네 망심 직도 지와마세 슈누 긴지 쿠르셈타 미비 치드르라 데네 베본기 순쇼 피와르 체데 미리카 튜모토 튠지 베트타 튜모토 타르게 공베 용웨 양신 갸치웨 럼푸르교예 랑렌츠 섬줍지 추기 미리 튠지 야 튠기 타용게타 미바 게기 레게 치드브사드응안 되네 캡데 동초베 베준카지 기신체신 디나 총장 춤숑 디키디쿠이키 단지부 니치워 니숨 싱아이 레게 치드브사드응아 랑렌다와타 미리 주주 가르게 남베 뒤뒤 캐주수 제베 게용기 미리 튠지 야 튠기 베든 쳔바 카 죽직바라 데랑안 담바타 지루니도 니슈즈피로로 랑경정기 미리 튠지 야튼타 사드 벤조로 뷔체 토웨 피게기 시림 땅전주기 베드윈 서직소 라리냥담네 정용기 미리 튠지 레튠기 수냠 덴베 베춘시도 교류 디귀니 미리 카기 망초기 튜무기 김시인바타 안추 믹체니 상마기나 되바타 로디 안초와 르네 김찬지따라 핀춘 따리 경제 지구티이 디게 디귀키 토다 파르숨토 미리 튠지티 디귀레드윈키 케지난키 강치르지네 조옹냠제기 레디 준바타 망초기 최고타 강에 심체 리구제기 내튠 타주제디 미리 튠지키 메도 디귀토 차치리르 시에바체예
1: 섬주브제 취기 균남친지권에 미리 튠지 야튠키 티자니무타 다위 제고비디 시주족제 타리제 탑된 소지 미리 튠지기 나바규 튠지 키도슈 규주 제베타 미리 튠지 야튠 되베 구비 치고로 구디 딩섭당디 롭차라 롭진 구디 타 디구토 미리 튠지 기록하 중에 롭소 초 강사라 캬바 섬주지 용차 APP 타 게팅 지다소 니조라 사베레 딜리디니 쇠베 섬주지 취기 미리 튠지 키 김자 직다라 지웨 모르니 통 다겐 팅티 응업주 신디 미리 튠지 기담규 차차라 야캠강 규자 체육시 망조라 강시 괴체 나주의 레튠 티 두구유 대구 울린니치 생가 기토다 파르숨토 미망 띠와르진규 타종기 규남진기 고네 응에 망초르 차왕무의 두비에 락린치고 비싱 제구추 종미 정군왕 디주 체베리제 차등규라 망기 내주 속부를 냉외 후지장 유비 창매 로디 파비기 남배추 강상 흑림토부탕 디귀티 레튠베 사내사도토 망두타 리슈 토괴체리 내둔키 세도타 탁디르키 세도 시주체네 주부탕 겐군 내다와탕 초콜롭차르 규바 김지와르키 겐데소키 최고탕 강의 심체 리구체기 내튠 미세른신 덴뱅앙 탁주의 토디 최고티 지심 규주탕 망라차왕의 주비 시딘토 규르규브시 섬주 지추기 구비키 최고 모튜 딩사비와타 신주 도신 김자 직다라 지위 체지로 교로 체바라 김자 체직 당아동 차지부타 김지 핀주 로그리타 미리카 냠티 사무토비 미리카 케리네 비리키 최고 나서 비신 서동 남바타웨 섬주 제 시베 미리리네 튀친 급 함무 잡된타 미리키 긴퀘 짐튼 수준 락시 소제 튠체 짐총소 초제 튀베 낭튠 직규 체바라 미리카키 망초 미딩팅 아학잠 슈규 이왕 고기엽시 대구기 구디 수진 당외 미리 튠지 키림비 치고 로레르 찬용 비체 섬주지 추기 튠제 토림네 미리 카키 망초 냠티 띵섭 용와라 응아르기 구디 당 유시
0: 미리 튠지 키 시자니 페게르 토유베 슈뉴 긴지 쿠르네 순슈 사바네 유 굽주콩에 난게기 뷰리 포모 치린양 라키 레드 담규니 튜럽사베 중화 미리 튠지 키 순냠 퇴베 춘주시제 노비자미리 롭친네 타친지 콩키 로다취부 人一기 레가 덴부 유바네 공수체디 사공탄 人类기 체가레게디 시川土 샵수기 부다 양제마되디 딩럽기 총래 두시타 미리 人类 냠제 딩섭체부제 부리 슈누 레드베시긴베 치리양라기 태동 총소라데네 부기 캔덴 튠제 게용기 총라르 코르규 토발체디 갸푸 냠제기 레드 코르유트 총제 토베 락랭월라데네 미리카키 튜모토 튠지 베트타 튜모토 탈게 광베기낭 튠 띵섬응은 바르세제체유 타제콩랑아제소 부랑견 종기 레슈 레드 게원튠 미게르타 교인 차종키 민원베 뚜슈 덴베 부다소기 챙에 톱네 변종 슈누냠젤 헨조기 오윤키 겐코르디 人一기랑 최뚜슈라데네 미리와르키 변조타 人내 비리러 구디당디 미리 튠지야 튠차샤러 순슈 사바뉴신유 섬주제추기 토다파르숨토 미리 튠지야 튠죽되치구티 변조타 지소피게타 냠제 딩섭체디 멍위골 통주르 니슈다네 Xingnan Chubi Ta, Chongsip Gi Ardam Lam So, Namjang Ka Shibgil Hakzam Laklin Dawa Ta. Lopcha Nga Ta, Minkan Sum Sartu Juni, Miri Ka Gi Mangcho Le Pige Gi Chumje Nyamche Tupar Che Yu. Tidan Chibji, Simchubze Chu Gi, Miri Gi Rinne Sungyong Ta, Gyunzen Shukjian Che Di, Lodara Lhamyo Chubdun Ta, Gorsia Jindur Chimo So, Rinne Gi Chegu Teng Gejul Hakzam Biwa Ta. Miri Lakshi Sule Kile Sungju Soni Le Rokyo Shukjian Che Ba. Sanne tige xingzhuo mangzuo ge le shu le gui zhi jie qie bie ring le gun zhen ta bian zhe ru pi ge ge nian gui sang bu mun ge chong ye
1: sen le ge kong le na ba zhe xin chu ba de ni xi zhe chong ge le zeng zhu zhe qu ji mi li tun di le tun le yu zhe chum zhe tuo bie guo qi tian zong guo jue tuo le mu lu ji meng xi ding tu dang meng xin ji tu zhe lang cui tun jin jia de xi gui ba de zhe ting di jue dian zuo wei zhe zha jie bie nang zhen xun zang da ba xiu yin
2: ne shuo ge du zhe
3: 这里样子的区别门丁他说养下的他在区里居然土豆三比等于一空着的那场几度点别平常给朋友的那些三九路滚对滚穷三九路起胖嘴三九路滚对滚穷三九起美容
0: 他的契机三十不定全球龙城年轻的工特别龙城三个他的有些三九秋队里三九龙本队观众写不得是三九龙城年轻的工普盖龙城起送个陈兰局内三十不定的三九龙本队观众写不得其这里层地里我来今年准修看一项建议 Xiamla No. 2 Mutu Je, Sengkyuru Gwendu Gwenchung Le Cengki Nang Cheng, Sengkyuru Gwendu Shibati, Sengsi Naro Na.
3: Gwendu Sengkyuru Taye Gyaso Le, Gwenchung Nogu Lin Le, Khe Le Bu.
4: Sengkyuru Gwendu Gwenchung Le Cengki, Sengkyuru Gwendu Nang Cheng.
1: Sengla Ye, Xi Jinping Ki Jesi Yunglu Go Lingwa Shibi Tim Nga Ba, Tukere Wenchuru Ngozui Shibi Cudu. Inkara Tosha, Shamla Tigor Ki, Shibjanang Tun, Yishin Yajin Lani, Lijie Tso, Mujun Nekshi.
0: Sengro Lingye, Nitu Xi Jinping Ki Gesi Gyunglu Gor Lingwa Xibi Tim Ngabe Wenjur Mujui Tsundu Turgi Gesi Angara Tosha. Sagobe Shido Chebar Chingna Chigui Chui, Zhongku Chogi, Turgi Chogi Gunjui Le Xi Jinping Ki Gesi Gyunglu Gor Lingwa Xibi Tim Ngabe Yinyi Barmata Tixin Tim Nibi Turgi Barme Bidip Chakta Su Piu Yubzhi. 中国堂土鸡措修日记开见他渴望修女推米索鸡边教从顿给娘们来他讲到求求路西北铁平均接续进步或者是一部就用索鸡举续命令着令他令为定色切度他的鸡结果呢中国给司机给看三个人兄弟看他中国企业局土鸡家对中国兄弟起码看见给娘们投作业切把他中国堂土鸡给个民部公主他提醒必准他日子年教所列日卡给民呢你给他咱结果修一部是
1: 中国共产党五年内龙马集团居民安科瓦的电站修为七吨针对体中国共产党去陆军针对抗土土质力地穷下下面提过一南团习着边角来呢连接从我中那个谁中国共产党五年内龙马集团居民安科瓦的电站修建你对铁心边把的行动将就去冷不如为谁出席的当给这一趟当大当他了当能修给他们自己去七吨针对体中国共产党去陆军针对抗土土质力地穷下
5: 三个月西到前边的时呢他定期针对铁全卡松了一月经决定点别案当期第一趟当大当他了当能收别他们自己接起陆军集中工厂定设备能对他退入其人堂恩业时当期早晚接听前部写别针对恰些人当期借用推米草间听人中的退出隐藏前的当期第一期罗杰批林了决定点别国内亲密的业时不利他人为一餐拿错了点呢 当期第一天去通梅三段内人民推荐去确实军队前边批林孙杨这边我们把它接不通接近研究了针对那么长长本身明朝为当期第一天我们是针对强外局但没完了当期第一人民局去及其陆军决定提高了军人前途就业不是他决定给所谓当地的写别针对恰些人 当大堂当大的同马的穷嘴堂军道穷嘴起国人员经针对起我不保持了点呢所罗堂托为村大体所罗堂行不忙错起人工案绝不呢当中央给我所参地的东为帕尔起决定西部三百人员
1: dim du ji tadong, dang da tang, dang da pija gyurim chu ji, gag zi lu ju ji, cham zi, rat tang, jimba, ma la dim bi ngang, nguyen ba

0: 체육식 탐재이 통매 섬든 체육 시비 짐든 차제낭 땅낭 쇼비 탐재 티기 로게 포주로 공내를 제리 땅낭 쇼비 탐재 티 넘루키 뉴고 비번에 모이수 땡기 제베 바르키 규림 티 고림 대변아 콩디 체육식 퇴거민자의 땅낭 쇼비 탐재 칠리아 퇴럽기 딱탐 겹유부탕 퇴럽기 최종원세 퇴복 응유비 중국 공제당기 배득 등규기 외동 초의 시합지 응유비 짐든 등 Dünji Cheji Singda Topkin Chi Jimdun Kuzumi Cheji Singda Topkin Ludun Chi Misim Guwe Cheji Jigdu Tongwen Bache Yupsi Jimdu To Tadung Tamzi Jajin Zegu Ku Shiba Chinga Zuxin Dang Dara Tang Tamzi Kyang Gudi Cheni Jashi Dang Yun Tang Dang Zanzuki Dang Ki Nimu Chigu Bijuru Dabde Jun Yupsi Sengreye Lomai Mi Koro Basi Nyuru Te Gyundo Chimbu Chungsha Shamla Ti Gor Ki Nangdun Shibja Yishin Yajin Lani Tengje Zho Ngurun Nungsi
1: 三周林街,

0: ཁྱི་རེ་ཏ་བང་གོར་ཁི་མང་ཐོན་ཐ་ཉེ་ཐོན་སེན་སེན་ཅེ་གི་ཁུ་ཤི་ཁུ་ཆེ་དོང་ཨབ་གེ་གུབ་ཅུ་ཁོང་ཨ་ཏ་ཅུ་ཆེ་བ་ཐེ་ད་ཐེ་ཁོང་ཁི་ལོང་ཨ་ཐན་དུན་ན་གྱ་ཅ་ཅིག་དོང་གྱ་མེ་གུབ་ཅུ་ཁོ་གུ་ཐ་ཅང་ཅུང་ཉེ་ང་པར་ཤིན
1: ཤིམ་ཅུ་ཅུག་ཅི་བེ་མང་ཐོན་ཁུ་ཤི་ཅིག་དོང་ཨབ་གེ་ཤིབ་ཅུ་ཤ་ང་ཡིན་ན་དུམ་ཅི་ཆེར་དེན་ཆེ་ཅེ་གྱ་ཅ་དུན་ཅུ་ཐུན་ཤི་ཐ་ཅང་ཅུང་ཤི་སུམ་སིན་བ་ཐ་ཅེ་ཅུ་ཐོན་བེ་སུ་ཅེ་གེར་ཤིབ་ཅེ་ཅེ་ལེ་གོ་ཡིན་བ་མ་སེ་མང་ཐོན་ཁུ་ཤི་ཅི་ཅུ་ཆེ་བེ་ཐུ་ཅུ་ཐེ་ཁྲིམ་དེན་ཁེ་བེ་ཅི་ཅུ་ཐུ་
0: 타 청중 숨구 타 겨제 숨주 소지 타 청중 시지 소소 송와 타 마신 주시 리조 디미시
1: 喂, 天哪, 快出去接穿了休息啊?
2: 가지배, 주글배, 주류어제 주배
1: 아, 디디
2: 강조 옌람 카바동다 님부디 참쇼 중국구전기 카바동다 사와 AI 카바동다 제외 모서르시
3: 배우시외 징조단에 롱어 뒤주 태양아 고로하다 조심 크비 딘티슈
4: 생리에 포가 총결의 추송 종기 미리 튕지탕 진감 시비 주경 냠지 딩스 병화를 구디 당시 샴라 티고르 키는 등 시제 이신안진 라니 리게초 우르능시
0: 신조링게 니외로시에진 포가 총결의 추송 종기 미리 튕지 야튼 주되타 계감 시비 주경 냠지 딩스 제디 미리카 로심 지지 키 계감 송교타 락단진의 추송 사바 냠준 제베레 튕키 삼조를 미디 종용기 레치바타 키레 미리카게 망초제기 총만 도슈 두지체네 미리 튕지를 된데 계캄 송교라 잠데타 계캄 망핑키 미리 튕지 된부 용외 캔딘 피게기 더블람 추십 체급시 추숨 종키 미리카게 도슈 지두지네 남응외타 추탕 사장제기 송교 먹터겸네 사공 시부 계캄 따돔 차와 주베 종총규키 클롱뷰체 로코르모 계급기 진바 탕부 체실레바타 남시 상부된베 도차 갸저급주 코피에 하삼심바 상외기 추뷰체 링예바 템불네바 통추 충구 체실련체 계제계 생육제 종진베 로다르 체주 멍유 고치 숨게 구제 전에 종습기 괜히 규진 견례 체바타 림숨면주 기니루 두제 말라 준비 규진 체제 계제계 생유 멍유 고치 你给十九岁你 二中给你 张西七月准备接吧他 年日日张西七女 每个班出席嘛送给他真心吧 提醒推荐多 年轻女入读书年才给催到了规定当我们是 云南经济科里有送给我们 亲日开的车站眼前呢 将多年久给读书 没什么定时不把车月 明儿的 추숨종로랑경종기 계감시배주경기 배둔종기 청년토바타 사콩용수랑경종人别 계감배둔총대타 총주组队切心吧 랑경종人别 니루미배총기组准기 明天拿去吧 총기人别 니루미배총기르기 车봉숨주소주准心吧 계감송경타 미리튕지천이가라 튕긴자네 미리카 튕몬조추용외 초수교신유브제 你对于三个人工恰恰下面的提供技能对于学者以信仰进来的理解做无助能力新中林给到我准备最近年而日谈一日拍日吹没了你的美别人心其实送我谈对从这头而日给陈年之所有用天刚起落地南给个把的为门把其他送我所有经济修建特别别而日给个托在求用呢其他请约了阿国常在拍日为今日在今期人工对马恰过他
5: 给及三个人口年底的安斯日阿国儿西东市长银别彻底来马龙日北京的推荐到我准备彻经营给出最重要的他干嘛一盘的牛油从所有从康起到我给把的最主最连前辈三日起推荐人口安斯日阿国儿松东古别顿就通过他这么新月把他恰在给着记他成中西顿新月了落地南给恰在脱血来给着松就咱们恰下
0: 新的鱼缸品种严了鱼缸给鱼品上涨，国的统计处严冬来给品种的严度，不再脱为偏见的不绝。中国新的鱼缸品种严了鱼缸。新竹林街，产地里第一天的，新竹的官队官种来在那了，这只水边南屯车站人别见人准学生不严，来在地总局给湖南看这只王炸了他，是不是请湖南看菩萨针对了谁？
6: Tandani, Beijing ki chizu jipsi dakdaji.
7: Dikarani,
8: Pei
7: zhong longqin nianqin liegong, Pei gian longqin yin.

태양 푀 카오인 종기 릭내탕 루규기 때문에 개왕 봄차 개비 오차르기 내초 나우유 종기 하사르 푀기 나우유 샤브 규제바 케친 가르비엔 바상 튠줍라기 세닌 강사르 캡신 유경 군이기 대신비 교교 초일름부로 검주 땜부지다르 비주 속이 니수 망다시 만주 치료반 남기 고교르툰 교류득 갸치 퓨리 생계 남러 십주 슈덥 체내야 퀴베 퓨기 나위 교세 가르기 남장라 나니바 가르비엔 바상 튠줍라기 교제런 비고로 모주 긍류 시외인베 티 땡계기 가르비엔 바상 튠줍라라 경의 용조로 저와 장신유

0: 这就过年给那么些我的学过业，叫我们在看看老头呢。平等阿伯吃就过年呢，日式便不谈，日做大阿门吃，中秋社区穿金皮，脚下宽，腿大那么些，白天呢面腿力，提不起，菜木提不起起先，胳膊高了吃龙胆，下路塘红路沟了，吃龙胆，弄不清他吃下亏土，吃点块些亏有不谈，叫那么些来苦难单位那么些我的呢，忙问去做你这些人，提点菜木。 我的他，西子路口，路口见了，吃不穿我不给他，住家不给，啥子吃些了，吃不穿我不给，人家路口他，老街路口，前头路口见了，那么天呢，吃不穿我不给他，天明色过了，真不扭扭可给，三年你们，我的他，西子路口，路口，老街路口见了，吃不穿我不给他，啥子吃些了，吃不穿我不给，人家他，前头路口。 老街小狗见了，那么天天吃不穿我不给他，天明色过了，真不扭扭可给解释。下面将用给床给他，床垫做开几个那么新闻的学员，但是那么他给他，穿在马靴安插脚上他，穿在拖靴安插你走过盘，生住这真忙不可能人些那么他给他，穿在马靴安插脚里他，穿在拖靴安插你走短盘，能瞧那么他呢人些真忙不给他。 穿在马靴安插我他，穿在拖靴安插脚骨盘，跑一步去了，真忙不可能人些那么疼个他。穿在马靴安插脚里他，穿在拖靴安插你走边盘。你动去了，真忙不可能他。穿在马靴安插脚趾他，穿在拖靴安插你走过盘。生个可巴不啦，真忙不可能人些腿脚跑个他。穿在马靴安插骨他，穿在拖靴安插你走皮盘。可入去了，那么疼个他。 穿在马靴安插脚他，穿在拖靴安插你走住盘。格子真忙不可能人些腿脚跑不他，穿在马靴安插骨他，穿在拖靴安插你整一盘。不行了，真忙不可能人些吃不穿我跑不他，好了，人不送你洗盘给狗。穿在马靴安插骨他，穿在拖靴安插你整一盘。现在那么疼个他，下了人不送你洗盘给狗。
1: 穿在马靴安插脚他，穿在拖靴安插你走几盘。俺们都，俺们他呢人些真忙可给他，穿在马靴安插膝他，穿在拖靴安插脚边盘。等不行了，俺们他给他，穿在马靴安插脚他，穿在拖靴安插你走一盘。说中了，俺们他呢人些真忙可给他，穿在马靴安插出他，穿在拖靴安插你走一盘。老人，俺们他呢人些真忙可给他。 穿在马靴安插你他，穿在拖靴安插脚骨盘。定亲了，那么他给他；穿在马靴安插我他，穿在拖靴安插你走松盘。脱落了，那么他给他；穿在马靴安插短他，穿在拖靴安插你走住盘。忙看不啦，真忙可给他；穿在马靴安插出他，穿在拖靴安插你走一盘。做干了，真忙可给他；穿在马靴安插骨他，穿在拖靴安插你走几盘。
0: 走远了，真忙不给他。穿在马靴安插脚上他，穿在拖靴安插你走边盘。包中了，那么他给他。穿在马靴安插脚上他，穿在拖靴安插松脚盘。命令了，真忙不给他。穿在马靴安插脚上他，穿在拖靴安插你走住盘。干子儿，真忙不可能人些那么听不他。穿在马靴安插脚他，穿在拖靴安插你走边盘。干子儿，真忙不可能人些那么听不他。 穿在马靴安插脚他，穿在拖靴安插你走皮盘。听日，那么天呢人些吃不穿我跑给他，穿在马靴安插脚他，穿在拖靴安插你走松盘。怕日吃不穿我跑给他，好啦，人不送你洗盘给狗，穿在马靴安插洗他，穿在拖靴安插脚个盘。从那儿，那么天呢人些吃不穿我跑给他，努了他，好啦，人不送你洗盘给狗，穿在马靴安插我他。 穿在拖靴安插脚短盘，伢啷么啦吃不穿我跑给他，好啦人不送你洗盘给狗，穿在马靴安插脚他，穿在拖靴安插脚短盘。平日，那么天呢人些腿脚跑给他，下了人不送你洗盘给狗，穿在马靴安插脚他，穿在拖靴安插你手盘。别管了那么疼给他，下了人不送你洗盘给狗，穿在马靴安插我他，穿在拖靴安插脚边盘。
1: 你莫那么疼个他，穿在马靴安插我他，穿在拖靴安插你走短盘的表情是，天天那么辛苦的学车。 地卡尔尼，尊重农村年轻力工，团结农村人。
2: 决团吃炸，土豆东北塔，各支四句地内三支旗。
0: 军队生根儿，满村托内锁，军穷努力培卫星，地内钱。
2: 他的科技生活储备，人生地内。平穷农村年轻力工，团结农村人。
0: 生根儿，军队军穷设备，力钱银。
3: 你对三个月门市部
4: 的
5: 三个月
4: 把
5: 一个名字当中
4: 三个月接了你多年送了配件也最
2: 三个月滚对滚穷
3: 在台北，先跟朝不连接公干上；谈到连接呢，先过朝北里在的呢。这个平江龙城人称连公，票价龙城起，生就滚对滚中西北，七里里在的是。俺呢听的里在年中收看，边叫人。
4: 听见公干上，俺里在年中收看，也是杨建言。听的生就滚对滚中西北里在南，俺了就听左右车站西北塘，就读生就滚对街，南西里在看你这只学一百，听见那西镇南团卡人百起，新鲜哪着呢？
3: 三个月，我了那把崔决定作为车站级别能征地，信息拿手。
4: 昨年七个娘娘他别瞧，第不第年车站三步去。
2: 三军军队军装里进去，决定作为车站能进。
3: 三个月，天地决定作为车站级别能进能，我了那把走入中国共产党五年龙家堂居民阿科娃的周三开北天地学会解决。过去土同美森丁堂跟着出版了别碰钱的退了几九年也不是不贵是亏不得你就学会
4: 三周林杰龙家堂居民阿一人让这当期中国民满的车地最多堂地基点别错误退年的期为此出为龙不是春节特别安对月卡到古多堂先碰托我得不呢采取几句堂明日退这盘堂微信碰不呢怎么能去变交入第十七这泥巴堂所准来日给阶级进步安唐不我所从端去阶级进步安唐不解所列别派了但其弥漫给国车的便就是批给牛肉为切记我才见他基础有人定令去切记我才见对别中华民日也狼把他就不恰不呢多七十七百派去穷狗乐不及穷狗他把图点心别龙爱一人俺却推着给侧机那样给铺渡铁托把他年个堂真龙前部热盘人把着卡点女店家呢中国路给停着进去空的沙巴店铺的背地罗家一边别特密在给江南沙边国也不怎么样中国路给停着进呢俺却给客多亲族准他每日加大的去阳性加起为竹篮米了中国每日也吞他怎么能进用前部退年七百东美给人不习惯也第二每日听日经济确实改变竹篮沙巴食堂每日给西北南北三江行日中国共产党去陆军呢马克思人路中国建了规定动画堂马克思人路军前没把这喷松措施堂批给动为陆军吸引了马克思人路给日本巡路了点呢中国人文建堂有了个前辈陆军吸引日推入沙巴县村，习近平去推入沙巴，中国开局给基础人路给广播堂。老巴图习近平去党组建广播，亲日堂团别组织我。三级人行去江大处，党体委督堂点把口呢。弥漫给内车的甘南堂，人家是日新三瓦堂。没有给前进，我才见忙不得有。党五年内，龙我家堂居民阿可为参数。党中央去习近平去党组建广播，六将六点七百天。规定那月广播地推入沙边党组建起独国拉布齐沙巴的规定定时动画的作为习近平堂恰就给桥段扩段前预备党堂给客多起动画的我又给推人开建堂普及组织推人订阅马克思人路给亲日堂团别日本雄路给组织预备呢让人党去铁门堂铁心电图动画堂陆局给人规登进图别早晚年时也宋哲尼他用给中国吃我他怎么能给吃我弥漫给吃我推入给吃我借了亲日堂团别连得把他江南沙巴的推入沙巴当起沙对日别雄路来电团给独秀他老林给独秀前部抗力我月
3: 中国就用给刘沙巴总部了俺错了顶罪体外前部月人民书记为了腾心起不他当用归拢给搞出了规定动画呢协助他们聚起肉类食物的动物汤，聚南进起肉角的七百八了。借用生聚集，他用七百汤，短教组偏见动物，归属体外器物，极度节约品。 롱에 차르고에 소화한 락다르 치바니 개용 냠줍기 디키사베 개첸 되바타 베답기 미체 땡기 치베바라 콤바 지리신 듄토 템포르 쳬바타 튠잠 지리신 듄초수 구디당휴 당조양기 지규직두르키 구디 타종타 중국 체조기 지조릉록키 럼록 타종타 피제다니 럼록키 레제 티웨 레베코네 최종키 뉴출의 교라 제제 도쇼 강롱키자 중국 미망타 중화 미리키 듄규 콤답 고미도 탈로니 롱아텐 중 앞에 고속 로인라 마르마 장교르 제가톱니 롱오 굽주 코르웨 로시캔시 장람 사바니 장교의 사바시시 중국 로기 팅럽 진키 지용타 조회비 탑주 랭킹라 각주 케진 용화를 규디당디 로규규 케주 사바망 부딘베 탑주 라부체레 제가 사바림바 한 타동 강르탄 자당 사바망 부 계괴바 랜신군 가고탄 레지코 더뷰 강의 사바망 부 케세 제괴 장람 사바라 직접 수지 시진핑 키 니치디 카조 세류나와 탄 시진핑 키 드럽 사베 중국 개주기 지조 정록기 공배 체리 탄 퇴배 접지 유배 나주 미럽디 장규 럼프로 강례 규 통해시 장딘 차샤라 개가 통례 임배 이치 딘토 동괴 랑레 땅니 양탁배 조람 토께베 탄 장딘 키 차샤 조바 로규기 폐조 침부 탄 뚱케 제 임배 랑동안 드럽 사베 땅키 사르드리베 슝루르 디니 드럽 사바라 뜻이 탄 내주 사바라 심주 내둔 사바라 타주제 제디 슈미 뚱규기 닝도르 디니 고긴 타다시와 탄 각도 타다 장마 수치 콤바 뽀미토베 강에 탄 드미토베 가고 두미토베 차와 제미 당키 구리 타종 체번이 중국 개주기 지소진록기 칭오의 개주기 장람사바랑은 줄로든 시진핑기 속신앙의 땅 중앙기 타고르토 대외 튠디 탐습체니 시진핑기 드랩사베 중국 개주기 지소진록기 광바초경리 락다르 체부타 땡기니기 타주정신기 튠니를 고딩습랜바 송조니 타지도 토바르체바 땅 조경기 닝도블라보치 타르비 슈진통화 통매 섬디 마지바라 긴질로르 템프롱 예바 응아르심 체르게탄 배봉 야르준 체바 튜랩사바탄 로규 미망 지엘 원농 미규베 체지 호르다샤디 계급 돕진 조준탄 미리 캬타르르 꾸디 통화라 응아주 미럽디 시지 뜨괴
4: 센조링게 콜롱아나 츠 센조바디니 중국 공전 당 운년에 롱어 캬탄 주민아 코와라 조심 쿠부 딘제 슈웨 체주 고주토 통매 섬디탄 긴지 주바레 베봉체네 튜르기 규글랭 야보 부유고 시크웨티제
5: 락도 카바 뇨고시 디지네 시타 계급 섬뉴타 룬주기 커섭이 락도 카바기 광제 티웨키 레니 칸의 펩시 계급이 커섭 갸지 정 롱주 제초 토시르 고르나케 조교타 켄친 정신라 월 시동 계기니 시조교 시제 낭튜 중국 디팅키 레니의 펩니 루진으로
3: 디딘기 랑츠 튠진 자르시 쿠베시 니르슈기
4: 센조링게 시즈 총기 섬주지 추기 나바치 숨토 중화 미리 김잔 지더지 심튠 중구 푸드냠토 되베 미체 땡게 제네 중화 미리 지든 초베 두시 땡도 동화티 벤조 탄 지초 피게기 규림 시부르 케발체디 럼루기 멍시 땡도 동화라 토선에 진동 체바타 시림기 랑렌라 데네 망심 지도 지와마세 슈뉴 긴지 쿠르셈타 미국 최대의 대내 배봉기 순수 피와 체대 미리카 튜모토 튠지 비트탄 튜모토 타르게 공배 용외 양신 갸치웨 럼프르교유 랑렌츠 섬주지 추기 미리 튠지 야 튠기 타용게타 미바게기 레게 지덥사드응한 되네 캡데 동초비 비준카지 기신체신 디나 총장 춤슌 디키디쿠이키 단지부 니치워 니숨싱아이 레게 지덥사드응한 랑렌다와타 미리 주주 가르게 남베 두두 캐주 수체베 개용기 미리 튠제 야 튠기 베든 쳔바 카 죽지 바라 데랑안 담바타 질로니도 니슈 접시로로 랑경종기 미리 튠제 야 튠타 사두 벤주로 뷔체 토웨 피게기 시림 땅전주기 베든 서직 소 라랑안 담네 정용기 미리 튠제 레 튠기 소냠 덴베 베촌 시도 교류 디괴니 미리 카기 망초기 튜모기 김시 임바타 안츠 미체니 창마기나 되바타 로디앙아 초와르네 김찬지다라 핀준 따리 경제 지구티이 디게 디구이키 토다 파르숨토 미리 튠제티

0: 냠치르 머주바 지리 요레 베지차샤 난도 머워 차나도 총아 총 머워 차나도 총아 총 머워 차나도 총아사 총 더블 야이나 응은죽 이게 찌코넬레 슈요마데데 총시베 차와디 차지 타미데베 인자 딜러 투숨기 이와짬레 닥시엔기 이와치에 요마 제자 베디리라 야 차촌이 시베나 냠치르 미주바데 금대 가래 차지 타미데베 인베 투숨기 이와짬레 닥시엔기 남샤 이와치에 메베 금대 디로알라 양배나 뭐워 다타제 뭐워 카에다 차좀 키나 키엔더블로 야이나 두숨가로 운주기 신도 뭐뭐이 코넬에 뭐슈부드레 다우나 차지 타 미데바르베스나 베디리기 차와디 차지 타 데바레 차지 타 데바 인자 낙생기 이와 제열에 제다 디급기 냠치 로시바 태양 운주기 신도 뭐뭐이 슈제기 냠치 죽베 시베 튼다디 마레르 와라 주숨 강롱시라 운주기 신도 뭐뭐이 슈바 강시 차지 타 데바 이나 냠치 죽바 타 차지 타 미데바 이나 냠치 미죽바 인바 내가 디 신과디 개점시라데 베나 공도샤바 총더보 냠치 미죽바 타 제탕 킨더보 냠치 주버 인베 내가 디 신과 개침부시라데 타이네 뭐워 자타제 뭐워 카이자 캬좀 킨나 킨더보 투숭가 수티가 인자 수디토네 뭐부 닥시엔탕 투숭서 강당 강야 미세워데 베나 뭐워 자타제 세지 유버이나 어느 문주 신도 뭐뭐이디 뭐부 닥시엔탕 차지 레숭서 강당 강세워드 베스나 수태게 토안에 세미투버레 게시 안주 세구나 제시베 차와티라 뭐부 닥시엔탕 투숨서 소소 세지기 다자제 세구와 양만나 원구구데 베나 뭐워 자타 제타 뭐워 카야다 캬좀 키나 킹기 차와니라야이나 안주 닥시엔탕 투숨서 소소 세지기 다자제 원구 양만나 세쿠라 제바이나 베나 뭐워 자타 제 제바보 다가는 신기 킴바보 더부 야와이나 제탕 킨소스 뭐부 다 세워 주버와라 이거 그 제탕 킨이 두기 단다와 인바디 세버와라 중대 카레스나 나도 콩랑고리 슈버능신 세지기 달라 투숨기나네 투 단다와 조구구레스 제시 슈버레 디이나 제바보탕 킴바보시베 제탕 킨이 두기 단다와 인바르와라 제바보탕 킴바보니게 내는 뭐부 닥생이스 이외 뭐부 다세워 주버와라 양아도 무티베샤나 디그레 뭐워 자타 제 제자 뭐워 카이데 캬둥 킨나이키 킨자 시버더블레야 차츠니 시버이나 뭐부 닥생이스 이외 시에세워 제버와라 라디 두숨나네 두 마음버 도구구이나 제제탕 킨자시베 제탕 킨이 두기 마음버 인바디 세버레 티신 제버구 킨버구 시버더보 두 마음바 템버바라 제 심바 킨 심바더보 두기 단다와 세버라지 시부이나 차와 강티 지신 임바 템버바라 제자 디급기 신도 모니 냠치 로시바 자월송배 치강디 미제디 자제 타디바 코나 임바지라 미제 송바리 당시 두숨치라 퓨메바 유장 퓨이 찌레 굴메바 시베 치강디 고알린두자네 자제 타디바 당 타미디바 지리 두요레 나도 시베 27두자네 삼로 동조와 당 문지 치조장 개발 유바디 나도 문지 당 제시 치과디 개침부시라디 리젠디나라 맹아급 송배 치강 테다 자와르 콤바직도 컨데스 내 유미 골야이나 모두당 제시 슈버인
1: 탄더니 비징키 치즈 줍든 닥다지
2: 까망에 생그루
3: 생겨 넘쳐 행게 공감사 Shamla Pupdomne Gamne Sengyu Nyantri Shouyi. Jindu Chukbe Cien Shu Jin Ninne Jindu Dunbe Cien Sum Ninpar. Rangyo Ki Tuga Dunbe Sa Tu Sintru Mabu Shibe Tengyumiri Sigo Chukbe. Kumi Shibju Tikzu Chien

ཁྱི་ཁྱི་ཁྱི་ཁྱི་ཁྱི་ཁྱི་ཁྱི་ཁྱི་ཁྱི་ཁྱི་ཁྱི་ཁྱི་ཁྱི་ཁྱི་ཁྱི་ཁྱི་ཁྱི་ཁྱི་ཁྱི་ཁྱི་ཁྱི་ཁྱི་ཁྱི་ཁྱི་ཁྱི་ཁྱི་ཁྱི་ཁྱི་ཁྱི་ཁྱི་ཁྱི་ཁྱི་ཁྱི་ཁྱི་ཁྱི་ཁྱི་ཁྱི་ཁྱི་ཁྱི་ཁྱི་ཁྱི་ཁྱི་ཁྱི་ཁྱི་ཁྱི་ཁྱི་ཁྱི་ཁྱི་ཁྱི་ཁྱི་ཁྱི་ཁྱི་ཁྱི་ཁྱི་
Chi 차게 주교로 송경 치부소 테네베 응세 테베 네튼 식두토 주디체디 차제 년준 촉배 쿠유 상부시 두규임시 니투 미지부소 참부시 냠디토 레쇼 겐주키 킬레네 레네 딘소타 레네 갸게 동교로 갸교 체규고르케 다도잡네 킬레타 망라 펜베 세주 체덥카 숨 라다체디 킬레게 레네 덴부용교로 갸교 치규타 슈누 레슈 후다 토바치규 레디 탄린 치답 채워시지지 터지자 유지 그니 여름 년조기 년주비 와시나 여름 난지 오윤행 칸키 딜루 진도 구발 여름 난지 켜고나 난마 순배미 제람 년조 주미 초배 채시 캡자 지지 유지 여름 난지 오윤행 칸키 뷰리시기 채시티 여름 난지 내 침조 타야나 치답 현다 지티 난마 순배미 제람 년조 주교로 채가 수유 지지 유지 제 남자, 天地感恩的神游年终续唱。

세계나무소 다다키남베 세신베레 첸디니 변종롱티년티레코 벽에롱티직제부 직제자 최초대시베레 첸시 디랭길레체는 잠링케서르게변 졸업치며 예지이원초베 종기치원원리원탄자 나웬수수민베 링종키 알라탈레 종아니보가세시 군기세린토 전신유베 天界金安村里村三百的各自雄心。

세로나무소링중호링윤기낭차상대마창체호기마가도쇼르데년더니네두세더심네두디다자도통마르누갑샴바미루제란다르송신코니에게호리야라세베르제펜춘다젠젠신차상대매샴바미루제야퇴네거리통포르잠시고베고르티니호링윤기낭키충레무어차르치워식신참디레골로샤신케사른뇨가르초베차된체베 호링 다생 윤기 난키 차상 대마 창자타 샴바 미루제 니 동토 중외 챔바 테레 토 르베 센시나니 대마 탕 샴바 니기 중알라 뇽르치나도

올라서 오테네 허르게 젤로서 샤데라 샤바 텐다유 나 안좀체조 뿌숨게 마송사자 찌자메 탐보 야가르 유도송 야가르 최지 제부디 안좀체네 글룩스 샤보메다 두글룩스 데네 나보 야라송 야나 침지 제부디 안좀체네 글룩스 샤모메다 두글룩스 파세 조체거데 안좀 샤치 괴도송 샤유나 최다 튜베송 샤유나 젠드 체베송 샤유나 장고 튜로송 샤유나 랑고 체베송 데네 샤치 괴도삼 샤수주 성지처라 소세네 로디 퓨롱

0: 탄더니 비징키 추즈접게 딱다지.
1: 디와마드 교 수양미 탕고 죽나 딜리 학버지
2: 다 줄람조 임바인 다 소소 이왕기 좌디야스도 심바 쿠장체야 칼라다
3: 수준나 진이스 되네라 나라도 페맹기 맹주기 냠버체네 세기 맹주 줄람기 맹주 맹기
4: 카레서에나 무고방네 고미시즈디에 무고방잠니 뷰부 베게
5: 무고방바미네 끼뜨디니 중야게 겐조시 디나네 세단 줄람디 메랑로
6: 람조 디탕 시지생규니 듄토 튜르도탕 니수미
1: 로도 민발 중캄 최괴싱
6: 디탕 람듄 디이 덴조즈
1: 디탕 람듄
6: 디탕 람듄

0: 我们今天的节目就到这里了，感谢大家的收听，我们下期再见。
1: 생겐 접고 중중초 공감상 아니 루린 집에 진정아베 로마데스 남게인
2: 아니 루린 집에 진정아베 로마데스 남게인
1: 샘랑 응니 진주니키 케남라 부에 루세니 이원기 강정제 바티

0: 리스키 다이넬레 야가 캬바치리 마세비나 카십지 공기
1: 멋있지에노 남시 소화지도 캬바치리디데 세비나 아니 심부치도가 이넬레 그생에 암라게 예 인지 캬바치리 뉘달럽드즈마 공개 수야리야 캬바담베 세리그릭둔절레 Mungu sebi ina sugo ya nebu chimbo yori. Da a ine le namshi cawa chiwe qabli ya. Kyaqba chiri chi ini se na ya ke ya mari sugi.
0: Che za ine le kyaqba chiri da tongzi chengbu dinja donya mo chengbi ina ya gashi da inbe suju yon mindu. Da ine le rangya lebu nishin ke si sugo nuyo yu na ya nganzu nyongzi shi donya da nyongzi shi sao riri ba.
1: 당연하지. 계시 더 치외 넘시급리야. 장카고미나. 아니, 죽을 괴장 수제 돈다. 아니야. 수월레만 넣지. 아니, 카이모 야구지어지. 셰모도 통제청무지다. 돈도 캬바치리 그리든데 괜찮아. 돈보다 세비나. 아니, 수고네나. 쳐요 말고.
0: 제자. 다 수원네체 야가 캬바치리 용지 쓰인 심도 야 저거 나베 수시다 수원네 위에나 급게 과 저지
1: 최전체 대체 능은 이게 리뉴요 제리야 캬바치리다 당은 시 통제 정무지 딘데 몽고 동주 메베 좀제 깨지치게
0: 영아
1: 캬바 담베 세리 몽고 서규 메베 좀제 강인남
2: 대중체니 혁세시베니 서동기리 혁발체부신인시 대처동치외급수 안조디와시톱톱 이나 서리티리 세차체 포와창월체베인기 포와타 규모차도군발체니 포주림쿵치시 지배포주니 기사치배강인자 중세인신이와타 혁세기리 세차베인기 가난타 포외제기이차자 군발체진 기류기차세라 차주부타 포주사둔치바 고기수디 주부나와타 주부시에와 세기탕급미부소기 내충시기유 티디 안초니바투 캬세기지 농잠사구
0: 안레 다치두쯤바 캬바치지 마신님 귀신부유위네레 안주사야망차비이너 내시망고 싶어야 닌거동아
1: 최장 다 좀 랑게레 선인네체 인지 가츠란제 쇼세딩이 바투세네 모도 셰 쇼세다딘데 몽구세네 수고 네부 쇼크도 동아
0: 지샤 님규네체 만주 가부유베 쇼세다 캬바리기 세디든주 만주 수고 뉴유자 님규네체 야슈추는 마세브다 디무추네 용지사오유자
1: 더그라지샤 셰자 농진둥기 저부춘지저이네레 디데 인지네부치라
3: 란디샤 레그 저와살리도
4: 디샤 오네 레구나 레그 저와살리시도
0: 바람라 교우년진나 씨난다
4: 가도
0: 샤와사 디게링구유야 금잔 가리니는
3: 야 아니 이게야 샤와 기린이 승문두고에 게링구유장 어두스 재밍다 아버지
0: 제자 게링구유야 금잔 가리니는
3: 범은 디는 욕도 차라 샤와 기린이 승문데
0: 어시 탄돌레 미사디 합치교야 금전 가리는
4: 합치교야디다 라 참바 김내래야 캬다 이제 지도 좀 두그래
3: 첫째면 그래
0: 금전 가리는
4: 아 지랑 계속 던절는 초재면도
3: 금전 망도 하시지
4: 진짜 진짜 단년진 파세 이제 보면 정세 지주다
3: 용아 용아 보면아 정세 하고 제치 아
0: 레스 빨라 하이 다딘 제스타 지베 키스 발라다 암라가 마켄나 나 영인 소르스 게츠우이나
5: 콩세기 내주든지 기란에 체뇨이기리 디제손자 추구수 제시디달라 나마 직주기 나네 네 니난도 가부시
6: 나마 직주 조부증정처 참디알레 뒤티링은 즈게사미도 리체난 트리제베 아미 올로탄 나마 직주시베 낭첸 칸이글로 시신서 낭사고지마 양갸지유
7: 주슈른포 망나향
8: 딘자주슈 자와인
7: 낭체 슝람토 코린 유체레 게디미동아타 코리신치 조람미송와 차라동니 코리미동와 코리동급 심미와지 제주니 개강 신도침부

0: 坦德尼恰列了佩别推最音乐熊兰跑拉过哈江马不有谁且咱看了我听见年参考马军班拉过铁赞当那肉呢铁赞拉过参考七步月比呢能聚人会古肉呢
1: 也有点的观点拉过当那比呢那就是同意的铁位应当推行
0: 点赞给俺们拉过当那比呢俺是他妈不记错铁位落地旁边容易谁
2: 老新吉林的前南安南处特林克来参加党团委国组会议了，跟琼达拉看不上，晓不得嘞，吉拉。
3: 晓不得嘞，林杰公啥？
2: 老吉拉，唐多英的吉拉呢？但落地的人力啊，吉拉人力给推出恐怖培训呢，在起来给我们主席及他个能先给团委给的，员委给任用了呀，点这个切克罗林给了呀，点这个追训那样了呀，针对给切这点这几军推吧，因为呢，推荐那收银吉拉。老推荐吉拉，但前南安南处特林克来参加了呀，吉拉给让金主提给车站那停卡车站那有哪里去了？
3: 那是那是，当年十个红木地里啊，金刚最大，你是军新兵罗马是吧？
2: 哦，是吧？那个，
3: 那不是他全这中学给顶这个来那个九零啊，顶这个古代不了是吧？对面跟我做，
2: 土狗蛋残狗是吧？
3: 这团结那不是全部里啊，九零这谈的。都是这些艺术家学有吧，是吧？
2: 谢谢了。
3: 今天讲的呀，他听到的制作的我就唱，叔叔两个的第一套的呀，店家讲的呀，这个声音也蛮小吧，是吧？
2: 嗯嗯，
3: 但艺术有的，他别的这个六种切切推出去，人会那他过来蒙古客栈，你这就他们来他那中间特别接力呀，你这旁边的根据他呢，他六六家都是二十大人呢，听这讲的声音小点吧？
2: 我是完了。
3: 就当我做针对店家的，他这个三百高五个呢，三百高五小几的。这个一次结果也等于这些
2: 有
3: 的，也三百这，但这没得吧，是吧？
2: 没得吧？
3: 等于这个，但深度全部一百干了呀，就没有增加的呀。一次特别结果呀，等于看你多呢，等于给时间呢，等于快点好
2: 了。
3: 这当然，哪里呀？你这个，俺拉给油，拉不着这个，后来拉不着团兵营，去了拉不着前面拿了了呀，你拉不着前面推进拿了了呀，后来拉给九零级、九车级，拉给等于啥？等于。切切，他谈到这个么子，当然个，他那个托单有不停的送餐，你出国，顶着都是他这个交关都是单亲节了吧？
2: 我是完了。
3: 出国是人民都这，老不着找不着么是人民都的，每个边境这个两国是人民都的，这个假使是卡路切切的哪里啊？他，俺就写过的，还是那一十三，他一十一十三天，他彻底那这都是解决。旁边一个车也是那类似啊，是的。人家个呢，摩托单罗是的，六十怎么去？
2: 几家
3: 怎么去？可不来，对我套的，但是真的呢，一个车还是吃过过来是吧？
2: 现
3: 在我做了，给有不的给那今年呢，我做你看，这个你做那个类似这些的了呀，他这个说的，咱们西北的这个，那么多的这个那个没了吧？
2: 是吧？
3: 我做起来是那个，这么个细节，
2: 不
3: 真是那个，他做他这个做。毛呗，他对他在外那里啊，他这个场面呢，店家个呢，出国单都是他是，旅游他是代表个呢，出国单都呀，是吧？
2: 我是吧？
3: 啊，你这个叔叔都就敲中国呢，啥子地里啊？这个日本市场这个脚土呀，顶这个日本有咱个做这个，那么这个人他这个摩托单呀，推推推推人不
2: 是
3: 吧？讲不怎，一个论不怎么多，这个对台湾那拉不着六种钱么多，出国顶的，推推推人不单没啥，啊，你这个出国。一只规矩，一只垃圾，这个在丢没有了哇？这底下就讲，你们的那个做，出国还是拉不长讲，经常出国地，这个在丢没有了哇？丢没不切，空多这个在取没呗？顶这个你们有没不切？什么的那个做，这个做这个熊龙地，那熊龙个考虑，熊龙地这个打拆迁，熊龙地南门给他这个切地。今这个村大村的说话，地面个熊龙套了，追求七星呗，养着宠物个，他摸着是刚打准备是，这个可怜米呗，这个人，他都是爬出住的有点大的，顶这个里啊，顶下个这个卸甲，这个这个这个，没事情呢，这个老着前面老着迎接，他到那老种这个卡这个南大有一马的来，我家第一套里啊，他这个宠物我也能打，顶这个牛牛打，这个他卸甲个了，空都没去。 저단 디톨이야 먼저 직 두고 단디 티베이나 해야 마셔 지나 고요레스 먼저 직 모두 단돌이야 직 달락제 잔돌이야 직 당보 당보 모두 전도 신나요 여러분
2: 지지라
3: 근데 모두 디 신인데 아니 신나다 봐 얘들도 로고 철철철 제 마신이 차려래 제 마신이 제도 디디 락제 싫어 매매 기제 제거 여래
2: 아
3: 락제 싶은데 잔 두고요 말에 뭔가 수수다 직 단식이 유삼제 이제 직 삼을 샤제 안 심배나래 감자면 선배들에 도움해봐 마시베스 차지 다든 드네 뒤중 이제지나 두고 즉 어제 콘도 취했다 즉 뒤중 이제 주류 님요 어질류 아니 신나 살살 체제 즉 님과 되게 통요 수수고 취윤제 아니 즉 된데 저진 된데 간에 하세 좀 중간에 두시는 데 님과 참들 다이도 통인도 수소감 다이야 체제 수수 신나 살살 주류 다 두고 사도 그제 규정 단계 수소야 신나 살살 살도야디 이제 차용 그래 뒤주 뭔고도 다 뒤인 수소 증원과 자신 그래 수수 되게 통용 그래 아니 뒤인도 뒤날에 내주도 주인에 다시 제대로 가지 딱 뒤날에 뭔가 수수 체진들도 통용 거로 봐 뒤인도 너무 뒤직 되게 있나 대회 있는 예들이 사고 뒤날에 날이야 있는 김다리 너무 수수 장에 다 담고 수수 수술이야다 롭수다 수수 수술이야다 나 이제는 야구 총소 밤아 가고 총소 로바
2: 시시다
3: 알리 지기 롭존 제베 제부 팀데 미디 어리 마음배나다 지기 내내 근데 제일 주고 있나면 나다 단대 다 된자다 줄람디 나랑 담고 샤디 나 좀 개침 쉽지 제일 동안
2: 저다
3: 이게 있는 라키 윤교 되게 익선하고 해 직제
2: 어 리세
3: 나 니부디 나 좀 라키 매버 찾으냐 주고를라고 찬예 줘 봐 예수 겸교 달로 로 춘주스나 다 로마스나 다 라키 메신도 다 주 담을 이제 모델하고 디스티 찬제 봐
2: 시시
3: 아 직 나보다는 모든 메파 안 맞맞 된셔 군다도 와 된셔 소통이들의 급여 판매 디스티스다 라부차 주제 디스티스다 주에 소통되시지 다 모두 디스티 신두 아니 지금 다 공사관리야 모두 낭다에 달라기 매매도 모두 판매 가지 부분 모두 하고 쇼된 거 있어
2: 근데 손님들
3: 동안 달라기 단들 규례 대 모두 다 낭다에 해서 인도 송구를 봐
2: 아니
3: 이내래다 낭다에 낭다에 사디가리 하르슨 라기 매비나 두고 직티 칼로치아
2: 톱단디요
3: 말다 팀루 톱단디요 말다 디 메드 좀 라게 메베 디게 이나 계란이나 라게 메어 말다 직체 니버디는 아주 라게 메바야 박박 직디게 감로네 취베르바 따지 안다 전국가베 감로기 딘데 이나 그러바 아는 아주 라게 고 메베체 디파피베 안다 원보다 안다 세브가 다 팀이기 랑고 직디 디게 인 라게 메바 인 담이나
2: 아니
3: 직 짐주 팀로 다 기업다 니네 니 계란이야 칼루치아 톱다 메자 직 짐주 팀로 톱담 날이야 개데 각돔 제베 투비다 그도 기업다 단제 낭담도 기게 다니민도 르바 기게도 야고르 신임도 수카도 단친 다르샤 가샤가 말로카샤 담이 이제 도바 그뉴 메시인데 동아 수수스베티 땡조 쉽지 수수스베티 가샤 뽑을게장 실린드 신이도 가샤든 예틀이야다 라키 줌에 계제다 라키 줌에 믹된제 나스지 견과 선자 김진년도 바까스들레데 라키 유다스도 시제 파트뉴리아 텐데요 제베니 어다 발라키란 테스 스기스르고도 오늘 샤 라키 주제네 제단 디인도 잠바 피게 캐나 로데 캐나 로리아 쿠십체어레 피게 캐나 레네딘데 지간나 나다 야마르슴 이지 책이 얼마 이내랭은 저 가지기 뒤에 나 기계님들이 꼭 주임도 스탄도 법어 침배용 안에서 그거 다 토스생이들 시행도와 그도는 이제 그도 제가 디인도 라기 매우 되게 당한 저 투골라고 참비나 대기나 지 챙금 말을 쓰는 건 저 시에도 말을 받아
2: 안
3: 저 급이 이제 찬스비든지 이제 초봉은 날에 이제 먼저 통한토비든지 제가 디이나 개디 내주 말합체 지기 딱자치보다 그도 개비나 라키 메베 도듬나 추디 직내나 강냐님 중에 신지 강냐님 중에 이제 포그레스 님 중에 맞게 봐 봐. 아니 지금 로탈로 접견에 야치 무슨 나라든지 수도 아니 먼저 체질은 되어 봐.
2: 자직
3: 전남 그 체질은 되어 삼료 체질은 되어 전자 팀로 도듬디 체스디 딱답이게 체질은 되어 그래. 지기 독생이네는 예제도 걔는 예돈 개발들이가 최대어래. 재단가야 가봐요니들이 도르와. 대니는 개나글럽다 대두. 아니 지금 칼로벨럽다 침 롭존치가 침 교리가 침 예스. 알랍트네 칼로벨럽다 대부 스트로크고 어레 슬랑가 딕지어래 디유사 바과진 데 야제 단심이 있어. 아니 바과 단도도 딜렘베토리아 딤주 답히기 사지피 딤주년다고 가제. 아니 가르츠브레스 라기 메바 답 바과디 주원아 츠브와.
2: 제제라.
3: 바과 다음에는 바과 콜로니나 뉴슈레 콜로니 안다 세브디네 이 거르와. 안다 공부이네 F 국어레 콜로스미네 디 국어레. 다코라 모델라 기 장가 장가 다 교링아 두고 유럽제 쇼레야다 바과디 코란에 전에 강고 소시지 도스제 다 다친디 아니 르브나르 팀드니 더 가제 코란 토덤 가르체르스는 신지가냐 님이 좋아.
2: 어
3: 다 니제 국고 니제 다도 왔다라 순간 좀 니제 마셔 담브레.
2: 로리스
3: 다 이 인더스트리 용 모두스피케 쇼집도 편에 녀자들 제동아 아니 간야적으로 쇼스를 빠진 치매부터도 와 아니 치매자 콘주유디 토덤디니 비기 짐주년도 그지 짐주 토덤게 차도나 루샤다 코난이야 녀자파와 체진이 차도나 코난 그 유미 토덤나 기타 되게 비나 루샤오리 녀자가 포 디절럼 가래간이 야 녀자가 포 유미디게 지여봐
2: 로즈발
3: 다 말 라프트 토마 말로인디 교글린디다 레네디딜다 슝샤블 레네디아 딘딜이야 추도가 이제 추윤디다 이제 당부 추브르 이제 녀버데다 지금 어떤 동교 이제 당고로 봐
2: 그런 좀
3: 면시 사실이고 이 당가 주디 아니 가르시에 브레센다 체딘디에 따인디 라절럼 야고문도 람피날 팀로 녀제 포샤 라스디제 니미정 주구야 녀제 포냐 당가 비게 당년 쉬면도 안디날 비기날 비게 주 이제 제자 절럼 다다 데미도 디 그런 교회를 잡지 뒤 내가도 매우 잡다. 또 세제 다디 근데 세고래 세제 갤라쿠치 디 근데 세고래 세 루트는 것도 와.
2: 아
3: 루트는 뒤다 다른 이네 뒤나를 렌트 가르게 버렸습니다. 아카가 사치 다 당부디다 로시브지
2: 팡조만이 다디
3: 수수 보고 맹자미다 말한주다 밤수 있는 다 내다 차르와
2: 인데
3: 인데 이제 갈래 기브레 조선 뒤에 담브레 심데 뒤에 체브레 비게 교육 뒤에 내인데 오늘 전당 간주 뒤 뒤에 데벨롭된 날에 대모 먹고 셰셰
2: 이제
3: 루트나니 김다도 라타도 기겐 돌와
2: 지지
3: 다른 내가 와 기분이 간주 돌 라타나네 이제 교육하면서 라타나 때 뒤 오늘 전에 갈로베 지 라키 이제 오늘 전에 알리니엘 마다나 디그레
2: 랍데나
3: 또 조부도 롭존 차드르와
2: 랍데나
3: 라키 롭존 체베 라키디 땅안 조 샤탁다 치키야 요베체 롭존 드 샤탁다 체비네 아니 랍다 튼찬 비게 슝쉐베 교글레야다 디딜레 아니 다 롭제 전데 인데 스데여다
2: 투곰르르
3: 바 디나데 르르제냐다 카셰 밤에 부티제데 융고동아 랍데나 라키 키암도 칼로베 지금 라키 키제 윤구동아
2: 대단한
3: 로숨 대수 라프톤베 라키 키하면도 다 괜한데 모델 라키 키샤다 근데 저거라 산데
2: 노즈바
3: 셰 윤구동아 아니 영안 주일에다 메시잖아 수수 초벌 예수수 저변난 수수 된데 도덤 지기 열들에다 안전에 전에 제례가네 전에 라프테나 대두 칼로베 죽들링가 마치는 디야가 효레스
2: 그래서
3: 진행 죽들

0: 탈주 마체다 아니 예제드만 양로단 베피기 코나나 베피기 날이야 디나 레그림치 교육으로 봐 디께제 마치디 저거 디제디 마체는 그냥 비나 로샴 디수수 비게야 지지게 도담체 지게 디나 도담치스다 도담치 니바룰이야다 디지 요마르베 아주 딱 찍네 원게리 니네 당내스 저거 봐 어디 당내 마체봐 두 그래 당내 마체봐 간주네 비게야 예제 때냐란 예제데 제가 재미도 제 졸음이야 연교디 간지네 간수네 집 되버리. 저단 뒤인도 아니 라기 매와다. 얘 모든 땀에 나 바바 땀이 동거니 개매 삼배 삼도 이제 개대어래. 뒤인도 아니 이제 알랍다 이 땡 답반이 매 다리 땡바 당부 인사배. 땅 알아서 이제 그 삼로 키인도 아니 비기 날이야. 더 비기 날래 대어래. 딜레도 제진 비기 날 대대도 제진 제수미 와마다. 그래서 제진 그냥 유미 톱단라 기대 들루인도다. 지금 레넬도 태즈 먹고 세고도 와.
1: 쇼다.
0: 지금 내 톡텐 유미 로규 유미 디어니네 차돌이야도 봐. 지금 팀계에게 내 유미 태즈 세고를 디미가다. 지금 안 알아서 명실에 자리 잡지 내가 냐 제베. 딘데게 내 유미 쇼다 열에. 다 딘데게 먼저 쇼다 태즈다. 명실에 태즈 안에 세고도 와.
1: 저다
0: 디인도 디날 때도 아니 동족이 있대. 내주 딘데 지게 디 람잔디 메스스 세제다 김다게디 딱지 켈님 투베 내주 딘데 투데도 와 아니 간주네 전 땅에 단단한 친제다 간주 지 비긴 내주 라서디 사지디 지 사지 신다 신지 신다 인자다 단단한 벌레레도나 간주 지 김준년다 팀루 바 지 슝래한 친제 델리아 급디 내주 인제 인베네 아다 또 셈을 줬으거든에 되나 바 리슈 당제 아니 비기 편에 비기 나네 파수직 지띠엔체 토드 파수브로스야 지기 인데 리슈 개발 요레스
1: 팀
0: 맥여비이나 아니 비기 나타도 못이 다 대대 그래
1: 나
0: 대대도 직내 라네 주 요니네 딜리 예제 다 요 예제 단계 야수수 예제디 달네 마체 봐 봐 어디 대기 이나 내주딘데 투 요레 자다 디이나 내주딘데 지게다 랍제날 때 중원에 전 모레 교육링감에 친해 지기여래
1: 아
0: 교육한 좀 할래 할래 내 뒤지시라여다 나도 태어부터 그 아니 저단 뒤인도 잡아 아 저거 롭존 예와 거라 롭존 야고 교육론자 아니 저거 어떤 이제가네 내 주딘데 또 체제디 남자한테
1: 아
0: 수사로다 맵스로와 뒤인도 아니 안전에 전에 방법시부터 제가 안전에도 시 당부이나 아카카스 레비엔타 방 방알아스 레비엔타 님한테 아니 답이게 간교 교친제 계란가 치제 Labdadi, you may top down like it in Namche, and so Piggy Jim Junior dog, Tim Luke, Shulehala Teje, any Piggy Narcoch, Tipica by Yigitang Zepine, Dichiroches, Chet Gepat, Karin, Alepachik, and some Swish and any part Tartu de Dimina, Tara de Degres, Loyba,
1: Otto
0: Sege, the Joy Nechik, Laki, Mevegane, Mamotame, Pagwak, here are you, Sambe, Dinjegi, Lengju Yorta,
1: Pagwata,
0: Kulinich, Sudin, Tonya,
1: Juba,
0: Susu. 대자 교부로와 부글로 준주서 대자 교부에 내주딘데 토윤데다 간이 맵다 이는 수수직 타브스나다 이제와 다 내주딘데 제 코인도 드리게서 학과도 주는 거 아니야 년도가 로미 파르무고 여파티 동거 파티디 그러와 동 파티디 비기나네 체딩이게 돈인데 아니 비기나리아 비게 닥주시가도 미신다 비게 라키 기자 탁수 최고로 토고 말해
1: 저단
0: 디 인도에서 봐 개디 가면 숨지지 자기라 라키 메와 단체 단예 니예담비 스비 수가 침비네 그냥 돈 비기나 파티 되어 비게 탁수 진예가 니예담비 수비는 응예디 가면 숨래 니첩 자가 주지 자디 니 비게 커도 그래 니예디 라키 가면 중이 커도 그래 자스 제디어래
1: 어 레스
0: 아까 가면 자니 죽도나 아니 나 가면 자고슬럽 제 가면 중이 자스 제디 예급지도 부게 가면 자야다 도덤디 날 디셉슈
1: 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
0: 이익섭 선한테 밤에 뒤날로

0: 지제
1: ཁྱི ཕྱད མི ཁྱི
0: 인지미직 틸름과 교사들 예다 연세열에 대대 기디 마여비나 아니 수수 나가간 수수 침부대 아 반항고 땅인데 반항고 나가기에들 아 국제직지들 아니 니엘 커도대 교고 싶다 국자리도 숙자 못 없지 아니 숙자 못 없디 타탈 진의 딱다 대면서 언티 기대 수주고 니체제 아니 틱대 수주인데 전항을 주고 다도 도용 그래 네 숙자야 두주 라마소 봐 아니 커도로 도용인데 디 숙 참추스 아니 동거대 게 전부 쉽게 없어 비게 주거대 집단 전에 주거대 백작로 라 친샤도 관 주거 중거대 비게 다 쉽게 전부 돈 샤브래 디인도 니엘레 칼로브디 냠뇨시라 요 말에 쇼놈 델리아 즉 쉽자고 야다 렘디 수수 쪼고야 국제 되네 뭐라 되네 되네 개블로네 가루 용구미 통구민도대 가셔가 통제된 거라 봐 통제된 거래 먼저 칼로브 뭐라 차가 다니게 통제 표 통제 전부들 다른 그 국제다 리쿠조들 나야리 된데 마담 저 동계나 따고동아 동제 참부시 없던데 수수 동도 접접배 아니 자자가 배 피게 난고 주주디게 베르게 뭔가 삼삼 배 동제게 디디나 겹쳐고 말해 세단 디 인제 잠바 수수 팅림 수수 세브 조고 거 팅림 나 카도 침비네 아니라 뭐든지 동고 겹자 봐 계란게 레고 있나서 토담이나다 디 나라주 칼롭딜이야 숭겹 최고르면 더 딜이야 라도 그 겹쳐서는 이 말 대답시야 말 되게 수용제 동결 봐. 저단 뒤 긴지자주 채용 우리 긴지자주 지도 안 당부 당부 동거 자스디 림디디 수 림디가 동거제도 더 그래. 당부들이. 델리아 자가 다니는 거리 펑조한 거 제조 된 스그레다. 제조네 고다 고고셔 고다 제빈 그래. 좀주 레저 탁자 신이가 고고셔 고다 제도디 당부 토스들이. 당부네 니부 토스디 디 제조 된 디아 제조 된 스토 용 그래. 저단 디인도 누가 좀 림디 디인지 민지 주거 전부 다니니까 렘디 세부 당고야 제 니날은 아주 단다 단 남시 처도 전부 이제 남시 처도 지도 니약해서 칼로베 코 못다 그 코류 세샤유 코류 뒤진내 슐놈 코류를 니네 남시 그 코류래 남시나 처도시라 치제 계란게 주거 나록 농용 되게 배줘야고 지모도 제제 아니 저도 제제 부수도고 제제 답고 니 담바다 즉다 지금 아주 니도 단자 못다 매겨 봐 아 저도 치인도 아니 니조 야니 소르제 아니 부수 더유 니치니라 삼로 다야 고유니 아니 무나 치고 니르바 아니 즉 나가간이야 처진들의 통인도 대 미간이야 무나 통 디인도 어제 어제 치니 소든데 제제 아니 니가 있는 삼로 다야 고타야 소든데 차용구를 제다 먼저 우치 칼로와 랍데나레 뒤대별로든 접시위 시제랩디 인지 민지 탑시 멤버체 디나로레야 롱뉴 딘데 배제 치단다 대중간 당은 저 개가 되는 콩대와 사직으로 봐 모델로 어디 죽고 저 근데 최고 이미 저 간가 지기 잡았던 뒤 근데 죽고 저 최고 이미 학벌게 되고 저 근데 최고 이미 저도 죽도 죽고 저 근데 최고 이미 아니 최고 간가 지면 학벌가 물어나 주인구로 봐
1: 시진
0: 먼저 가지기 있는 잡았던 뒤 기본 배기면은 최고로 지그리려 잡았던 뒤 기본 먹이면은 뭐 잡아가 물어나 주인구로 봐 저다 뒤 뒤 나리아 죽고 롱뉴 되게 배제 치야 되게 익사

0: 아니 지금 대주를 해야게 네가 전부 열래.
1: 제가
0: 대주 있는 건 저 지 남실에 된자
1: 코리오
0: 등구야다. 내가 코리오 나로를 죽놈 찾기 봐. 대미기 지금 남실에 찾기 딘젤이 한 건 저 칼로베 지금 숙시 대단히 미기 찾기 대미기 뭐지 봐. 된자가 요제 참발로 뉴비 유베 지 찾기 신수. 대주 있는 건 저 창문이는 익습 치투이나 아니 건 저 지다 전에 사야디 있는 용료래. 봐 따뜻히 파시브들 따뜻히 지금 아랑 가리 내려고 톡톡산데다 연습들
1: 봐
0: 내려 내주 침불하는 거 말 세다면서 니자 친데나 통야질이야 케니가르베 간솔이야 뭐지 아랑 저 지 뭐지 친주들 봐 송절한 거 충분히 비카스 봐 이제 지나라 미 따지 레미 로도 니는 규 내가 친이게 비기 진다디 뭐지 차제 내가 레미 야마 어비는 달래 저거 봐 딱 그냥 저 디나 로스인데 토보 어야다 자라 어야 디나라야 미먼고 로제 다 미 디나라 미 세아체는 급디디 미 정을로 샤도와 다 맵체 미게다 지 매 미드윤스도 미 정을로 샤오레 알로지제 아니 디인디 디엘이야 가젤로야 여래서는 비가서데 머리 친주 손들한 거 주주나 민가레 로야야
1: 그럼날 지지
0: 와 그래 디나리아 머리 다세 디나리아
1: 형제 들어
0: 디나레 민가레 로 정말에 이네 예블로 디나로 송제고 좀 나래야 아니 외삼도 로쳐고 말아봐. 제가 디유 아니 디 두고디 독스단제 유유 아니 두고 첨부된데 카지 국제 나로래야 두고 첨부된데 다 지우 쉬우던데 로 아니 카주유 아니 딱다 마태비 제 리제 디간에 마 냄조니를 써봐. 가제 마 사조니를 써봐. 아니 진주래 저디 있는 거죠. 사차는 아니 대구로 와. 아 대차도 모두 독스 알로지 두고리 아니 미 미직 알로 당부기 두 미배디 고딘 로드 응암다다 제 수수 익섭체 삼로고 고 말에 미베 지다 직네 조업레 니네 삼토면 수 차브레 전다 디인데 니날이야 데모자 멤버 대조 있는 건 좀 냅수 딘데질 지제 창문에 있는 롭전야 부 체제 지 마음변다 다 뒤다 되면 날이야 된자간이야 도담나야 다 디데간이야 익섭나로 나스
1: 런스기라 토제나
0: 주직 디돌이야 대리 칸네 좀 직도 수고 인스
1: 노 리세기라 로 토제치
2: 주슈렘포망나향딘자주슈자와인나체숑람토코링유체레게디미동와타코리신치조람미송와차라동네코리미동와코리동급심미와지체규니케강신도침부시투경안츠짐주직수일라송지슈네조람딘자타예럽주상라디네조람샤동용와체규게린체디
1: 電價談點別主秀科有機推蒙托對貴。羅吉蘭托奇談的南族區印地比托利亞查州幾個超下都員,電價連上羅南,嗯,庫蘭超的印度斯里下了,你都你收松羅利亞,庫蘭卡維拉給連比延送給,你都你這批羅利亞,庫蘭給談的,朗科奇這機
0: 좀비 숨기 체장지게다디 체비나 응나조 수익 겐지 나사지기 초스 두게니 길라게디야 세티스나로나라 따디 이드스레 디날 코랑 디날 웨장 시쇠드 제레슨다 수수 모르다 단제 파티브네 수수 겐레 땡기 르바 수수 모르다 단제 짐 짐류다 게유나디 수수 겐레 아니 디날 카니 셰그 유 까직 랍기 껴비야 미유 체정아 까메 땡금도 모르냐 담비인들이 이네 응조 모르지간라 라케 숨 페주치 제토고 얼바
1: 지지는
0: 돈테 산아 돈테 겨드면 라케 페주 제토고 여마레 다 돈테면 라케 신다 니스 또 스타주 제가 치스 좋다고 열어와 다디 라케디 깨벼야 된다르바 다 호랑은 니도 니 수석순 라케디 렘이나 니도 니 수석순 접시부터 고랑 라케디 먼저 갈베 라케차데 열어와 니날이야 먼저 갈베 니날 감 추자야 여마레 감 추자는 먼저 갈베 나량 죽으래
1: 지지
0: 나량 친제 나량 나로야 까마축잡네 아니 나랴 먼저 칼로벨 런이 나로 까마 중이 또 배 중이 제도 먼저 칼로벨 배트 치든 차브를 나기면 매부 차도 그래 신다 있는 까마 중이 있잖아 욕 당부된 렌자 라기리아 갤라차 여러와
1: 다
0: 뒤문조 칼로부터 갤라차 두고 말해 저다 뒤인도 아니 코란이도 니스셉시나리아 모르트 좀비인 저와 안 존재 아니 뒤뒤기 뒤겐도 다 그냥 맞죠 코네야 그냥 단제 그냥 바티비나 kērāngā zāngmā sūkyūrē, kērāngā nōng yōrvā, kērāngā nyatānta dīnā jūlam sāchī shē yuwa khalūwa jūlam, kērāngā jūlam, kērāngā yūdā jīn, kērāngā

0: 탄더니 비징키 추즈니 슈딱다지
1: 변종 롱친 년티 리후이 그게 롱친네 탄다 변종 선구냥다 리진슈부
2: 변종 롱친 년티 리후이 그게 롱친네 탄다 변종 선구냥다

0: 세근은제 공감사 드리네 변동아베 체주구다 진도도 배세시 레스베마시
1: 켄디엘레제나 슈규 남편조니 롱은니슈 칼람시베 무디선교나 티리 멜로니슈지 초비장람규키 겐캄쿠루요라 송교 강례토베 고슈구다
0: 선주르 지구체제 표주엘람주지 폰주르 서버시베나 티리 초비사데 손에 거구도 미도망베 슈람당 장람 다교원세 주슈규
1: Pujungki Kongzhen Dangyun, Chengzhu Lhamu, Lo Juzhana, Da Duma Zunwe, Xiawa Sichin Songde, Shirim Kongzhen Dangyunki, Tongme Semdun Yila Jangne, Rangyen Zengzhub Chebe Goro.
0: Pyo Rangyun Zhongji, Chasha Zabdun Rindur Chimu, Chamdu Chongjer Do Nirwe Goro Soyi.
1: Shamla Tingdi Li Chengki, Nangtun Shibdunam Sero Na.
0: Meloni Xu Kong, Chobyo Jalan To Me Goro Shabdong Tumne, Pyo Du Jalan Shabdong Matube Lo Ju Yong Sun Ju Jibudang. 张是你是年纪的人没活得的错别叫他们拖拉两句吧呢拖行几百坑日汤没得没别砸汤汤行脏位去摸我上级能够借狼巴金真凶俺们有些让说的那句对呀三对没这个不住嘴结果可以三不如松中含力这边这不一行了提过的三就是三说呢火门呢错别叫他们火门呢拉斯巴金吞不我做事情吧 Tiyang, Mekor Pyo Do Majyo Kongki Mabzu Tamadi Yi. Tene Pyo Do Mekor Dongshim Xin, Kenyi Da Zosho Mekor Ne Zangzhen Da Chinpyo Chiki Meiji, Melo Nishib Chinya Jing Lam Dir Gyurwa Dene Chongyong Mei. Chobyo Jalam Nge Zuey Shibji Gongsi, Komoro Chukdu Yenla Gongsi Leso, Hojo Mingki. Jilu Nidong Chulu Nawa Do Mezi Jignin, Chobyo Jalam To Mekor Shetong Tukab, Zosho Tien Gordi Zosho Tien Giyu. 接了你到这边来了美国人不做九个月前期这些三个电价穷为来去切入什么马赛女婿电价价二位六十千元接送不是美国的协同的不是运气没了女婿呢错别叫他们丢的电工可有三百多松江行业前边没了女婿错别叫他们丢的美国人不做三百多做七百没几个汤给你几对等人前边冷露拉得了你不切的三天让穷女主人抓米日记做就电内当作救美 江南局的队员什么杂志性特别来的用火大准备杂志性建设了也不穷的罗秀的心都对于后面呢还是把这江南团部罗秀所绝过女部切不谈归秀社局的团美国人不如社局了推荐都跟的当的江南局的监控回路了松江行李切于后面江南娘子来住什么的普拉姆拉在可以火上选吧张德龙起组织成本一年着 就都打算请给陈伯爷那样说，上面没准还没签约。他是钞票交了几的，运作了公安局没对几个，交了么说不行，因为无奈，爸爸钱不结更多结算不是有。钞票交了么谁不？三天前将国军人民先把大都拿行，让这女婿年纪了别先把大了，电工考虑了送将行李钱呗，行上三天唐行张伟，日就龙松节规吧，公安局没那么多想都不充裕。有个乱处。
2: 钞票叫他们就去让兄弟在这种巴拉呢，俺就去买到廉价的多钱鱼。有个话留手机，别的用人钱多，云上我那还想再不多，这里俺也碰到我就投不上，俺第一个忙不着用鱼，中国云上再学人多，中国话是一边我那，爸爸钱不结更多再送不是有。有个话留心回忆，俺拍了两对钱不鱼，这里我是来过生育人的意思。
0: 那个人兄云中还想再不多接送不是？来日当老子送到这问题，监控可有三个动静了？得叫了看你都比不他。这么些大将媳妇呢，每当人兄看，心里难免因为特不他们的。你来今天做罢了，钞票叫他们平常准备监控可有送将领到来住，实际他们的，拿出美国的派出所做不他。叫他们记得当拿来当，这当前边你们都来电火大准备，车间女司机了，做的，叫他们过送他。 当面说下如旧，你们这一套吃不拉的这一切呢？叫他们就得认真明白了，年岁过些不些余。钞票叫他们记得住，拿出美国的不做，我当看看，说上选吧，何况余地。俺说钞票叫他们怎么塞？叫他们就得监控可有了，送进去以后再送不是？钞票叫他们不做，他们的他塞美国人不做说，美国人交代，如果他们美国人不接，美国人咱这些我做不是？ 조수 대응과 개념의 장전 출고를 추수의 시계나 레드인 참아 리듭시 기유 소비자람 공사 라스 연락 공사의 적재 소송기 경고와 조위 매월나 그 장전 신경지 개념 논의나 루제 개념 장전 신경지 랑호나 오르기유 조수 대응과 부부타 조수 대응과 제도 약부 체제 롱텐 출고를 조수 대응대 민사부시 기유제 소모시 매년이 수익공도 강정지 카인소 매월지 동다 죽을 때로 따라 차네 배도 장남 매배로 준주지보다 장신 니슈 대제기 드린 나서 매월 때에 장남지도 라랴 주제 토신 집에 가르다 모두 매배 자당 당신 자외 추모 제응할 신상 소리 내유 변조로 공배당 지금 송정사 주님과 퇴소로 당 매배 되네 소배 장남도 매월의 시동 투표인지 매년 니슈나 제배 중국당 지배 변종의 표의 차다 약수디
1: 성규 최고 친지 표규 렘규기 포교 사업시베나 티린 초별사투 송내 끄구디 아친 근겹기 무불라타 미롱지오 머주제소 미도망부 슝람타 장람 나경치 주슈구인 슝람타 장람 냠토 미미롱동 주요타 처부타 소자 주람 천된 준비 주암미타 정중캄 시튼 냠내 토비 샴라 티고르키 성교 쇼이 모고라 찬뇽 서법 토제미 시동 초기 승기 럭슈 치웨 카라 솔롱 권부 유지 찬뇽 로코모로 트제 레워워도 되고유 예느야 사제디 슝람타 장람 냠토 샤동 토유라 티웨갸 사제디 슝람 더송 치겐타 캬사 더십 첼린 치겐 자람 다경 지견 제유비 지로 체동 국경업 중업실류 다와 둔배 등주도 람준 봉칭키 닌차 둔주 퉁구나 초부유슝람 아진 큰급 발토스 유비 밀루 둔주하 대지수 디가릉아시 초부유슝람 토기 서법 토슈타 차긴 신슈기 슝람 다경 서지 체시인 람준배 지르바 리젠핑키 정무 툰부 무블레 리쿠이토 슝람 다경체네 로쭈께 치유비 초비 슝람기 잠토 초비 장람기 무블라 통부인시 쿠공티 겐구원네 원정준 임시 초비 장람 무블라 통부 겐구와 원정준기 초비 장람기 가지 치슈네 로마 창아치라 솔롱 관부 유베티지도 로마 캬과 티브티 초별 장람키 코모네 하스 통보로 추역감타 젠주 친부 체그 유지 송시 캬사 디신 캬과 티급 차도 진신 최고 차부타 슈르치 덤접 체그유 모미롱라 꼬네 조탑 체회 링류 코나 딩구 레마치 니에도지 로르 초별 사투 코모네 하스 파르키 장람 중국 조부타 캬사네 람주발 체베 가치 치슈 티예 자람키 지리 나비앙 나주 이살 두마 로마 캬사 임바타 미세키 스시디 점블링키 사두 캬세 레자 간네 치슈수 원전 치기유 원전 준키 초비 자람키 코모네 하사 통보로 로마 캬과 팁살 간추 튀구 창슈기 라제 제유 타다 람시엘 처부친에 캬세 름시 응아지 파숨토 땜부용교 견린치기유 티내안추 사타키라제진에 름시 최제 토로단디 캬바 미티바 치기유 지숨시 무관란에 로로지리 둔주추베살 밀롱세웨 지우시유 기루 슝람 리덥수 용중어버탕라 큐바탕자와 중유바탕 자람키 리우치도제유 지루 체도 국경 업종 업실류 다와 개발 초비 슝람 디파토 준비타 람준 봉친 미롱 리우준에 머추로 독둔치유 미루 십주시 비해지수 전부링네 서법 토슈기 사두 캬세 풀람디 미롱 리우 풀람 디신 우에수 샤동 토유지 코모레크 머추 선부 코르칸키 주린 슌바 왕지동키 초비 렘티기 코모네 하사 톰비 밀롱리 위 풀람키 진체라 미 체동 숨게 숨주 소케유 中准不去长阿奇拉苏鲁滚别苦有天哪刚也开始前年卡斯尔冷不准与及送不及陈西米那长命给推目别准我美西给卡斯来着拉在马拉新年吞给土月色西地内村西部多呢新年几日班卡贝国别冷不准土天给前儿错别将冷也那样着也那错别兄冷也那样着 冷巨用所温吞拉在街边车步车把通过游戏。没准呢阿金肯定给中国开金时间了最后他江所当面收价车队亏压银。天给前儿当面收价三万年装饰月不堂美国的三定年装图别平均五个金所人没不提压主要米他人中看不完的怕大压续提银。王志东起
3: 这句名字三千军阁总准不去健康松用七个安堂不下雨。所下着是月别三百天的。错别冷地托群松就所松雨及松别。成木同步木不来列归去冬季吧李建平去。接着不去。冷不远没给南天他去签约。完全没热去冷不远不远没给南天他去签约。冷不下冬突破几步 米秋班儿健康松用呀也不吐不起骨热撒这地毯按住娘们也不用玩起骨起松不热王志东起冷不水呢哭有了多久没动我毯按住冷不如大脚也不起个人洗松不热当给我心儿摊上鱼了吃
0: 日那地地呢，校外隔着着，强到中间的日我去总去，党员队部，强就他们罗局长呢，大多嘛总为校外事情送的，家具用的托呢，西林工程党员去托买什么队长给着拉来了，去往哪去？他们学中，人多不难免呢，党委呢罗家的居民啊，可是为怎么说，罗队员强就他们了，也用的普通工程党员去参加集中那么些，这里我做有矿场校外事情玩的，登记我这收银。 你到你是不是老了？成就他们让你去参观所谓杂谈谈，哪里谈去？矿地中，小娃子进去矿给接着，他都很解密。成就他们不别么吃完去。
4: 我那个路下没得人用的他呢，我那个给着他妈给你上过账的了，记得他。下路没吃的，只用的他呢下马回来的七百米里，我给他吃的，记得上那个了，他叫我妈记得上那个呢。
0: 这东西都是他们老了。 有么当也车位，小周孙，天桥里头，抢救他们也听见过个人说了，甚至上位抢救他们，他大数据新大姐，个别的空老将也不是，电网给总队，车间给新家的就是用什么电来没，接了，小周他大也请不下去，空给日来不当，接着公共些了小娃他大，拉两块瓦汤，他同小娃确实念不吃也不是，这段估计都是传销了，抢救他们中国共产党拿手。 各地的矿老九个一码事，当地领导拉不远么讲呢？他们是晓得矿企让你的名字看不，私信的当贴着错位，所下的团队结束培育。前段估计我就告诉你了，矿企，如果来电话这边，如果是小娃子经营人群松脚不亏做不当，你懂俺了咯？如果是小娃子经营第二个不准备，人群松脚不亏做，矿企。
5: 下完事情了，大多些就听你赞助的让你的这边连接是不是？抢救他们不，别么吃完去。
6: 你听俺早就，你听吃个责任的，要拿大的别拿的，我跟前年同学领导的，俺老没用，下拿就提早叫着过，说过说叫着他的，俺跑着走，直接吃到，俺娘的这个拿着大嘞。
0: 提到了陈主席的，别么吃完去看着点那没去，快，俺们什么事都不急于。
5: 抢救他们小娃子进他家，让你的出口自由不是？矿给退了七个怎么接的？电网给拆呗，七娃的矿宅党员写给拆钢给提什么了？就这些不是？你到你是不是留言打我接不了？抢救他们老板都问几点点的电车拆呗？退了七个怎？小娃子进他这边乱的就这样，矿给送呗，根本的，当他们了就没。抢救他们不，别么吃完去。
7: 去。
8: 当俺俺在那呢，俺有钱没得呢，俺那姐俺那差不多是，那你吃着差个，给个个细胞有啥个做过？
4: 당아 로히니 샤그잘은 로풀이 강아에 자히니게

0: 生个人家，广东省土不停的拉亲戚，中国空战党五年来龙我家塔，救命阿可外，定制秀气图，彻底区别。龙天五天列车，国家图，中国空战党五年吧，是快不提了。土豆三片，短距离空战，地内塔。制度点点，偏向给喷油，地那些。生个人滚对滚穷，生个人去，胖子。
1: 三九路滚对滚穷，三九去胖子。三九路滚对滚穷，三九去美容。他的业绩三十八点，全球龙城烟城连锅，全国龙城去。三九路缺对理财，三九路滚对滚穷，写不得事。三六一，想了模特国际图，卡拉姆去决定西部路，明早晚的金巴西快别，当来巨头秘密合作忙，明年早晚的金巴卡拉姆也快不行，你就休息。
2: 사범이가동자미두주투니여베당래법조계토가르추구제베제이미시방외세퇴미법조시보르바스신겐치장미칼양자니태외투규미미국법조태도부초부장람코모톰볼태양코모네하세팔응업중은숨여베태다키름티시비미국법조동볼키주척구연숨여베미국법조태다도드부타응외소루기미롱
1: 忙不停着越各种抗议南西呢，卡拉姆铁准备唐唐吗？米早晚准备，应不是？我那米没把信心托拍走，忙不停着转各种抗议南西呢。当来冷地扩张起主任张有收益，米没拍走为了准确你，扩了同步三对全部信息解决不通。米早晚的准备了，唐到厕所了进去解决，扩了同步即冷塔接力接动加糖是不是新年越不通？前年我们三部米系统阿不进行新编。
3: 铁柱图每下降两小时，接了你同下面居民记录了，扩了同步整个秘密建立，打的六十七，当个新明白了，天天厕所堂周围区别当个形式，再加常规拍走了四百米系统，解决解决铁柱堂，拖脚拍走了四百米系统，解决过去科技，龙门窝里拍走了四百米系统，国家安全科技，锅炉拍走了四百米系统，出现断绝断送。
2: 越不说，拍走康熙仪容，闽南中西南地位不下大些。铁杆克隆人，水龙对菜，汤香气切个样，新疆没不烫。罗里吃牛吃菜，来过了火气，摄氏度十九来那个月不是。铁杆创业基本的初干不是铁味热，天阳科目美国列出团队短暂宣布，称子光气，各批队按照一百头松茸。 前面贵不谈，连绵运动去三角大十三条解决三大建议是各梯队结果绝不谈空去，合作人用他的样米西规则前呢，当面秘密合作送去说给了来团把家谈合作的人用途当月解决钥匙，明早二进班，明松江切割了，退出大角外开连团员也切割，后来同步你冷地江边冷同意，开的三公铁的冷地你是准确。
4: 客色修为人家切入都有马赛，集团有人也讲切个米酒、外孙、三春切为，真龙铁外拆修的。文章人打江南头，原给美国籍去开了车，盘出从前给美国拟拆个美国籍人不明朝面呢，验证去国外网去美国籍秘密合作所，客家国不谈，美国信息下转突击新的模特，具体美国忙不点将啊，或者特别给您几个月。
1: 老你学人，钞票加了你，追不谈。我说今天现在忙头修建钱不谈，美国的考虑机场不一样，电表人忙头钱不的。钞票加了你，啥都特别，你讲确实能。同美退出追击美国了，加松东区登记钱不谈，他家你得了追击美国，加决定东区也不是。美国的考虑机场不忙头钱不来，明明不足，一家在你不台湾公司退到钱不的，有亏忙头钱不来，退出全球土内。 美国退到土角色，透露你的钱有不是？绵阳通讯没被脱单也不切脱单不行呢？天涯拍住所秘密在脱单切给没把名啦，提来到底脱单体位来不谈，体位实在切过把成个有不是？卡拉姆的电价下坠特别落，你许你电棒也休息些。三个月拍三门西的贵通票，龙门窝里大大来亏去区长市场同样投。 从那条拍走所拍进来就七百了，对不对？左边的可能就是为直接村镇前边出国的去开车呢，姐姐给老狼十几千人七百趟，哥哥前呢加狼去狼队七队趟，弄得明白张三姐姐，弄得洋洋加吧，他把钱不结个，他同哥哥的钱进，昨天请我都觉得。 계제 쉐바 소 지기 옆시 파르진 레주 피베니 메코르 메베 급수 레드윈베 디체레 십시리 소죄 탄 송종 뉴르소제 제바르 세르싱 로몽오리 다다리 귀키 소바 응아이 사고시리 미미 법주 숨토 레주 틴다 팅 촉치기 옆시
2: 시차오이 뇽조 서명아 열두수 목치 위티 숙체외 셉지 나갱토 주게여라 근대기 카와포요츠 장할 첨부여 원장려가티 두기민 생겐지 장미 테니 안저정지 려가 인베 네바르토 야구두크 시사괴바티다주도 콜라톰볼 정시딘저시기여바디 미미법조 창마 티제기 칠레 정실 투도도 20체내 직제러 다와숨르 산에 사토도 십실 탱제 제바타 록던 직제러 니르 다신 다실 탱실 리 제바탄 다르 산에 사토도 십실 탱제 제바 록던 직제러 사고르 90 탱제 제바 제지 미미법조 총제 타규가 머시티 난키 통교 메야 장람 하장 댄싱 생워 철도 댄링티니 칼람 내던바 망베 배준레 총외 로디시리
1: 미미 법주 타키 타유키 나바균총 치토팜시나 대추 저모 법주니 문체 미미 법주시시 폐제지 콤답당 뒤니 법주 테레 균도 조고 속신 제로 니도자미 주주로로 저모 총대디니 표기 캔딩 총대기 체수 중에 멍시 뒤구 균체 매발을 뒤구 창토 당유 대균도니 미망 공도 구루월에 종아디 타고르기 향탕 총대시 망초 취직 하삼키 매고로 뒤지기 7교 그고 니리신 체로 진주입시 제로 니동자민 유시쟁을 진드 종립의 최주진이 매고로 팅 제이 구제 직등 처모 법수수 대부로 조르신 장람 대진 하산의 시중 개념토 구디당화 규 로추구 예신 쿠세메르 내배 메고르 법수 대래 주버수의 양자 통화를 잡시 퇴티내송 메고르 종치바 통양 대낭 뒤미도배 조배디 조치 입시
2: 원체 쿠세메르 내배 콜라톤비 미미 법수 대 타자 사두 총대 총호타 치조 뒤뒤 제배 제타 살바시도 표류 미미 법수 거시了 미여법표 거시라 터도 모자르키 균도 신식 총화디 점링 장람키 서법 토슈기 법주디 당라 법주수 유고와 망부식 챙아 챈딘 빨갸 용규 이왕국부타 미미 법주기 젠종 대표도 용계 유고외 샘난키 가 토글 유 착진시도 교류엽시 미미 법주 체리탄 튠병아 주규 제번에 미디에티 계좌 매발 리네 댄송 집에 발탄 티네 미미타 미유 왈키 더뚠 균도 발 로니슈링 레와동키 람다 디퇴체베 퍼주 테다케 안조 덴장아 치르게

0: Pupar Tungin Jota, Kangjong Sato Tamige, Sunny Kawarki, Parta Sami Jebar Tongu Damamase, Pergi Buse Toe Pigela Gunche Mebar, Sunshu Yang Nay.
1: Sally, Kongto Sinto Batini Gojitu, Kalamki Gurim Shiburo, Mizawara Zimbashi Quibi, Dangle Gutu, Mimi Pupzu Mang, Mini Zawara Zimbi, Kalami, Jibtishi.
2: Sangyo Garso Sewe, Tang Segi Gurku.
0: Yang Ta Sichu Dewe, Yang Gitiku.
2: Mangzu Tone Lingwe, Mangsim Gibuja.
0: Towe Nim Yurumumbe, Gunse Gitora.
2: Tadaki Gi, Sensi Batini, Penjo Lungtin Yenchen Liku, Pure Lungtinki, Sangyo Chodu Lizzi, Sangyo Gundu Gunjung, Sivdishi.
0: Singalinge tanda number 2 senshinbe lezen dini penjong longting yen tin legong phege longting ge sengyur gon de gon jong xie be chi ji le chen ri shamla lenge ne mu tu ngan zui lezen sengyur ge su xu yi zo ne chi ge nyam nyong tha bi chuo ti bu di ne chi zha se bo chi
2: sengyur gon de gon jong li chen ki jue tian zo wei chi zha nan zhe
0: 고주토 미창매 드럽살배 벽에 뜸규 야부슈 투발 제구 시크배 조미지 년준슈이
3: 센조링게 드럽살배 벽토 지롱단의 도부타 미리 튠지 지초되니 미망디게 됨부지유 벽토 초아기싱 벽이 체토 베텁탄 벽을가 신치켄 창문이 벽이 뜸규기 뎀바와타 살좀켄 샤다임바마세 대외 원노메구베 벽이 뜸규 슈켄야지 미망부 벽이 뜸규 야부슈브니 지자리 튠부타 리제 살좀버 코네겐 치임베 원진치기규 튠토 디달 칼라인디 치 이심구의 뜸규 슈다니 남야 체겐 제불레 총어시 민발 모유기 초아레 총어시인 사토르 내자외 미리카기만 초경원의 주나 초아 치삼계와 대삼키 기도 침부테니 미심구 슈기 뜸규 지리 태양 뜸저기 행배 사람네 조시 참계를 샤동 토베 사투 남체 말라 파타 남초구분에 강사 알켄덴 퇴레 다루에 팔 최친 상부 매번에 장외 유구 냠토 제외 팔 对康特产业 对康上牌界, 经常长没错儿,我人心气,跟多穷的地带里,陪陪给他,也退穷为孙娘退别春秋时日。经过去,各度牛文的地界点别错给个穷为牌气,穷给乐不起,我也是个牛文他。兄弟去,撒退停热建筑准确,也是给我的别难板,帮不起吧。起不错,退热三边你寻我,爹唐昂苍龙勇行于。
0: 接当初的车给自动点别团冲地带来推着三边民心归为培给登局主义电送他来给别我的培给登局给民心归学给让当言行别特别长面给我们做了点三条六三八母体总行业习近平西出别来这边重视他主角图来了提醒月经控制来年他西出的给这面板来给别呢忙着给心这趟刚也贴过日过节给那天他去提醒月 탄잠송견조배강정기탄잠덴불송신여진공주리롱킴토지와타덴송레데네자지계급계사자바무강잠레야송경기계제터송기통면섬두랑린달신여표결레덴배포유터링도샤네사도용디제심섬을리기비워타뉴쇼유구록교체디탄잠피계기분제링일라람디치신여 列日卡金也准备居面别蹦也准他我准也准去撒推健康了松中他天烈皮界了吞天酒肉啊金赞吃东忙被地界点被错位起别行月地大尼南沙有位恰巨乐不起迷容人达电送他嘎界别准切把你苍面用作特别迷心归位登居下大日
3: 推着三边培育的灯具也不需要你，每场买进吃鱼了，每场买些吃不赢。其实那么可比起推着三边呢，培育的灯具学班刚做呢，吃过一趟吃这钱没贵，跟电器做完两句谈，人也给用完后领，同推新都归不接，长么呢？品种三边巧用的文班级别，吃透女的细节。 俺村品种批改给我东初为中介他，每日囤积起最什么？健康历史周围那不什么节？人工俺学过不嘛些？同我他每天别求龙去当具体大了，人工俺搞不给的，人也给我安慰了点呢。求龙去到我手下他，不是我妈的呢，你村外别话，我与他同我了点呢，你村我们热衷接球过。看中山推灯给你，迷茫给吃不习他，推热给帮不吃不习，怎么能去别我习接人心？ ང ཚོས ལས ནས གུ མར

0: ཚེ ཚབ ཅིན སོ ཡོ ལ ཏོ པེ པ པར ཆུ ཁྱོར ཁེ ཁུམ དབ ལ ཡང ཀ્વા གིན སོ ཡོ མང ཟོ གི ཕེ གེ ཡོང རེ ཆེ པར ཙན ཙོ ལ གིན ཏི ཡོ ཏི གུ ཏི གུ དང ཅི གེབ ཏི བེ ཡུར ཅུ ཆེ ཆེ ཤི ནེ ཕེ གེ གེ ག ནེ སེ ཐོ བ ཐན དང ཟུ ཡོང ནེ ཏི ཆེ ཆེ ཤི ནེ ཡུར ཅུ ལ ནོན ཅེ མི ཡོང ཡེ ངུན ཅིན ཐོ བེ ཡུར ཅུ གེ ཐོང མེན ཐུ སོ ཏི གུ གེ ཨོ ལེ ཉེ ཆེ ག གེ ཁུ མི ཡུ མི ཆོ ཅུང ཅ્યང ཨ ཡེ ཏོ པེ ཁིམ ཛ ཚང མ གུ ཏེ མང ཟོ གེ སམ ཅ ཐན ཆོང གོ གེ གེབ ང དོ ལི ཆེ བ ཐན ཆེ བཅི ང ཅེ སོ ནག ཅུ ཐ ངེ རི ཤི ཅ སོ ཏོ ལེ ཕེ གེ གེ ངོན ཐུ སོ གུ ཐོ ཏོ ཤི ཐ ལོབ ཅོང ཆེ བར གུ ཏེ དེགུ གི ཐོང ངོ ཐ སོང རི ཁེ ཁྲིགུ དེགུ གི ཏོ ལེ གུ ཅུ ནམ ར ཁོར ཁེ ཆུ ཤི ཤི ཅ སོ བཅི ཆུ ཤི དང ཅུ ཡོང ཐ ཐེ ལེ ཐ གེ སོང ཐུ ཅེ བ ཐམ진 ཆེཤིར ཆེད ཏོག པར ཆུ རི མ가 나슈 གུ ཆིདུན ཆེབ ཐ དེགུ གི མ가 མ་པེན조 냠ལེ ཁང ཅུ བ ལིགདུ ཤིམ니어 ཐ ཤིཇུན ཅེན ཆེན덴 ཅེན ཅེ གི ཐིང럽 ཏོ ལེ ཉེར ཅོ ཆེད ཁེབ་དེ ཏོང བ ཅེ ཆེནེ ཏོག པ ཀ્યང조 ཀ્યང་ཐམ네 뽕지 피게ལ གུ གུན디 당이옵시
1: 규주르 군디 동웨 규림나 지구디 쿠이케 통도 발솜토 당전조 퇴레 코지토 조부타 당연 퇴레 코지토도와 망초 퇴레 코지규 추부차부제 타용 체디 당 지큐 주비 니치타 냠레 칸일교 망초 슈부제기 피게기 남부시 차발 체유 규주 퇴케르 군디 덴보동치 지구디 쿠이케 통도 발솜토 망초기 리메타 장딘 담카 체베 자 퇴타용키 교불립동 미치부타 제시키 가이케미 동월 유미 총 쳔발 체디 조리마가난 조베레 퇴러 쿠림 덴뱅암 군디 당시 교주기 통매 퇴소 렁총 소총 듄키 족뒤 니교 추주리 지키 렁궁암 추리고차 칠주 솜동 추교 국주고니 마가난 조부타 냠레 칸키 지교 커서 체부규 소차 추리 켄 니친예 돈갸미 국주 탐버스유 로솜링 냠레 칸라 짐지겜나 용보고치 책동 둥경업주타 솜동 둥게 총타 케보고치 책동 솜게 중예 하잠고 짐게바 망초러 버팔고치 십게 주실 하잠 총유 니도니 생을 룰룬 주팔 냠레 칸라 라유 추리고차 니치 솜동 갸탄 추주리 지심바티 규르주기 통매 퇴짐레 덴보판니 지퇴기 퇴내 피게러 멍시 덴보딩유
0: 콩랑가나 최센트부터는 로가 총결 소매종 최고대규제 당중용의 대내 조규 부채토의 피계를 니지 체별골기 친종 고주토 조례 규주 순수피 탈계 능보 냠토비 지퀘브티리
2: 투도 사비 등규기 콤자 디네타
0: 지도 덴베 편종기 분율 디나세
2: 생교로 권대 군중 생교기 파츠
0: 생교로 권대 군중 Sankyurki Melo
2: Tadaki Ki Sensibadini Penjo Lungting Yenchen Leku Shwe Lungting Ki Sankyur Chokdu Lizhe Sankyur Gwendu Gwenchung Sibdeshi
0: Shamla Nambachor Motuje Nagju Chonggir Dewe Chakza Chakdun Sizhiki Dangzuk Yongla Dene Chakza Chakdun Chasha Buche Towe Pege La Gwendi Dangwe Gorki Tinzum Gwajue To Dangtar Tenpur Jing
1: 爹坦松永切谢亏不行严重雄意孙卓林给你为罗谢人能去重切地为长杂长顿四次给当这边当组用了爹呢金动切够太用切地当起切四个力切他增组个力切地长杂长顿切下批给了滚地动为归秀千波给不他四次用给来孙的车呢在挖什么他女秀有贵当组用他长杂长顿松地起这他是一笔小学马拉走吧
3: 내토면주로코웨송차기딘자게린체바타체돔게린뉴버체로동와미망러샴디슈단리수동와제기트루남다비주알레하공원바체규
0: 当这部赞助组用了兄弟姐妹当院去跟着库约塔东林别端连连做过马赛特东当院去拆炸车主如果塔天洞拆端车主如果敢做业拆炸天端塔松炸托当小学列东所刚才连连所当院列这边托塔三端塔开连两单密闭让端姐姐那么上不行对于 人中女子塔推中团结一段途崩卡铁藤井其女儿为全部外援板切行那您听着总途三用结别捏住口对穷不塔插萨插端设计给当这部人民特别插端给连起天洞门去天马郎连打的连起连锁你就这样的制作前年 ཁྱི ཕྱད མམ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왼잠기 채물 크인수 왕잠기 다우의 추달기 다우의 왼당기 캡스 탐지엘라 신잠 파피기 나와기 쿠심기 채물 진작이 다우의 골김 더강기 크인수 레무싱 자외투 티츠기 니시르 르디에기 구양 첸잠시 낭조 디가니 다우유기 골강시비 리체히

0: 给了善意，请问这把唐僧黑米松青年，恰当随命给问别把，心上胸差着一撮，场面干脆总体说话，捏住脸谈朝别开始，该个恰当样给开话，忙去日子端末日，捏巧看日。
1: 지게르쇼베 페르빈드 남당 점링 사조카르웨베 페게롱친 생겔랭게 공감상 말레전조종쇼게 로덴이 티링키 네조 카르시베 지조직 제리전 동규 뒤즈나 게남 순이남투 페게 나위 교제 가르키 남자라 나니바 카르비엔 빠상 튠줍라기 교제 럼뷰고네 모저슈기 당자 카루카지 경신슈인

天呢 초보키로 제로체동 거기 계속 견이를 다운이바 다리 변종 롭지 치미 땡에 롭자 변종 개외 롭지 치미 교재 생각을 기긴키 렌년 진쇼토 라서지 롭지기 가르뉴 견제 구루신 튜인 다우 초잠진 광키 소나위 카르바닝바 죽지네 가르뉴 견 난과 잠신 티지 다시 집 세조닝네 거주바 사바 주영아 소경기 지시 이즈소 강양 매경 최균신 가르키님법당 저법코르다 차장시 지시유격낭신 대내 신부치와 지로치동국제제주캡실로 야가르도 년체를피급 표기 가르긴 중공태 시부민등비 주시민의 년체인제시오토 차장키 강의당 최남키 년가소로 민생바 양긴조준당내 라다유도피비 표기 가르긴 중공고르당 제외 지시이즈당 님바르소 망다시 두지나와탕 디두 간이빈시규 나 디시 상게 캬순 제베 카르키 쩐진 나우 예럽 루스 데베 딥티리 미 나우 주기 가든 고베 자교 시베 비균 디신 차도 승급 테마니도 롱니 슐하삼 카르키 그제탕 시게베 카변 바상 튼줍라니 신비엔 요원네 심볼 로고 데뷔 가주 삼바 접도 게네 진송 치미 시야기 레몬줄 고니기 차분디르 슈다당지 변종 비준 강키 제로책동 국기 개주 갱을로 버준 제신 배 메모 유로 제로책동 국기 개주 캡류로 인지 게미 딘슈다 포장 난키 그제 당 저위 고르키 첩든 제구로라 데네 첩든 소비 미나 카르키 그제 룹지 낭지 인지르 아체수 첩든 팅이 나위나 공로 튠추로 폐비 카르빈라 공어 매장 클루소 첩든 제네 스모어츠 진지기 카든도 샴네 딩초 상부토발레 퓨미 카르기 교제 티리 서급 냠미 숙신 송야 급티르 뉴르교 길레 튠 미에도 민바 총루소 양 라주 세부 종류

태양 푸 카윈 총기 직내탕 루규기 때문에 개왕 봄차 개비 모차르키 내초 나우유 총기 하사르 푸기 나우유 샤브주 교제바 케친 카르비엔 바상 튠줍라기 세닌 강사르 캡신 유경 군이기 대신비 교교 초일름부로 검주 땜부지다르 퓨주 소기 니츠 망다시 만주 치료반 남기 고교르툰 교류득 야치 퓨리 생계 남러 십주 슈덥 체내양 퀴베 퓨기 나우유 교제의 가르기 남장라 안예바 Karbiyan Basang Tintub Laki Gyuze Lampiyu Kor Ngochu Kengnyu Shiva Inbe. Ti, Lengkegi Karbiyan Basang Tintub Lala Gyunga Yunggyuru Rewa Jangxin Yue.

모랑기 동도 루프르투 텐도 펜부터 줄라 대만이도 라르스엔 중심 믹송데 당장 진미기 원단식추 매외기 초시를 출발니 도금기 나루에 집어시기 참지 아마 최신바 당초 양아외강 내 믹송데 유역행돕기 반난다 때네 최월체 내 모란다 때네 뒤탑체와 중 딱다 쇼바 인베 저글롱 규티 빈주 강도 성화인 빈주 강내 랑왕기 촛부시 차외 뒤집도 내 좀통 상마 꾀유바 통외 얌센시 김으로 순휴경 중장 개바 대부충 내 샘수 초월 대둥 람망부두 원디 단다 띠달때나 지금인두상 내 유린 지와 마체배 오신식 유바 최두 침바인 다팅 찌나 팅만 니잠힌 콘수의 캉배낭 초숲숲 두네양 니 주간도 차 슈슈기 장달식겹초 채물 착발레 장외 캉배낭도 꿈꿈 제네니 장알기 제치 니 남실레 눈배 툼지기 너술레 덥줄기 수루알체 샘수 니 태둔 푸루알치배 쇼제 지메배 소알 태둔 남가 망부 두삼 양 계시 모란치는 지치 냠베 삼로식 루풀 코네 대만이 두 랑기랑라 렌다타 교샤 제바인 빈주 강내 딱바를 외세리 초와 통투베 초남살바 뒨초수 유바도 모란 빵을 침부 똑바 세징 장슈슈기 김산디니 샘다 추부 채송와 마세 시군기 남규르 지양 민두 나 대만이도 양무증레 쉐네 반나도 교와 대불규르 땡나 모신 상배 남카타 와나 토신 집에 지우 바도 강지다 대불아 바코르 지게외 두르 흉리 강 루리 규베 좀라다 민낙배 채모 강달 모마시 내지두 제베 내법사바 뇌술랩추 니니기 수탭체외 근카 비친기 근카디 신의 큐톱잠충 태양 지버짜사기 라도 쇼로에 불라마만신 규베 담네 제모지신 나주체 가외바신니 소쇼르메메경 사도아도 젤로 자신반니 타르 치조외 튀기 응슈잠식시 랑왕기 촉부시차외 좀지강라 신이 숨치바디 련신에 졸초 네 격친구치 저희 거꾸진식 묘바인양 신이기 난도 구슬니당 숨진기 쇼티니레 민도 용구지양 매배 동난레 닌지기 도금 용괴바티시 중시배 차와 진의 중시바식제냐 근지니기 참들 삭바 딘저 장문 민도배 나양 치료내 카코르 윤징 체니 대바인 망르 조진투 사수수 랩차투 민낙베 사수디르 남균신 타민토미르 망르 로바당 되샤기 고통마타 나루에 이판바식 중네 군덥장 갤라치 달 랑기 캉베 망르 립두 쯔미카르메베 버슌 쯔바나 나나메베 순나당 동난시기 캉바 용수케병 나 항상 훈토르 신배 급대를 뼈며 짬며 기쿤네 표주 디린 지주인기 아파디르 용네 모란치수 시 모란키 깨차 돌두부식시 된다 디양 루유레 대바식 인배 내 꼴라 지식기 개버당 총바라 낙톰밀 송싱 해디 유잠류 모란치의 송암 시 유잠네 깨차 딘저 지직 지배인 최송 모란 모란기 가르시에송 계란 로아 용투 모란 체바 인시 셰로 세로레 셴지양 셰마송 나 이치기 민두 원디 캉베낭 나나 메베 순난당 동난 키킹 내 강서를 지준 제양 닝도 쇼로에 김치 가시엘레 지양 통마송 대단히 신도 타토르투 낭웨 미식 배구 미투바 라주 제바당송

생남초 남불행게네 원점 체메 루얀 시베네 신신심 나와 닝타분에 토제는 쇼예 레센디 케기니 문예 톱세 토베 루아유라 원점 체메 루얀 시베네 첸디세네 니로 쇼로나

0: 비에시비 차라카르보 주로아미페 송당레무소 아드지게라
1: 네세 토체나 수고이
0: 너 아니 게라 구즈노고
1: 너 슈덴자고
0: 라소 게라라
2: 플레이 궁감사 플레이
3: 닝고
2: 宁宫是修过一呢，修过是修过一呢，过么着？别急，别着急。妈的，给拉上这地，太当然了，冷山小块的嘞，这地现在的领地，肯定不热着的。那是，那老弟，给拉提的是吧？我跟新来是那边了。我印度，你说呢？印度，你今个这拉的，今天就说了。
3: 最近不上了，至少过点利息的。你还看那个人家都心中的面面都有多了，跟那那不错。
2: 是，他在那，你给那里在那说那这一那彻底区别。阿罗亚是不是从这里说的便宜呢了？
3: 阿罗亚是也是等个，嗯，就叫这龙地心中那不分家的，这种那不分家的，嗯，毛毛木兰呢是为他，全一样的呀，你。
2: Pujilian in that to send out that Tamjelo Lia Tower Lam Joyum Bemin Dishu. And again, like, you know, she had to the Tomatin Jigan, she had to dig down, woman, draw again, like,
3: listen, no, no, you don't get to be sure, Nala. Listen, listen, that means it that.

0: ねせ、銀羅団がれ、銀、あれ、抜けたんで、たったて、目別れしし。ねせ、なら、けんまでら、きらんげ、そんせなばとじな。ねせ、あれ、もんげめじね、けんげてる、しでじゃこ。ねせ、てきらしょ、お。な、あ、ね、けんじそらしょ、お。ねせ、しでじゃこら。
1: 俺、公務さん。あ、で、公務さん。なお、公務さん、千賀さんな。あ、ギレミが来てきてと、喧嘩とんだ。なお、しばきねんのぐらいな、ぎゅるら。あ、しじとんじ、かんまとんかだしとんじんぐとりんちゃうろうだ。ねせ、あろやせや、そんせで、きらんげ、そぴなんぜよな。あ、で、じとんと、だじゅん、そとなんげ、喧嘩とんらたん、しばてんじゅんなんげ、けんじじらたんね。
2: 아주 내가 보냐기 다 내지 레스파용 쓰는 배기 내기 추대링에 다 시기 배를 잠바 두 빌링 타고 내 토지나 쇼미라 너 레센 아 이거지 다 감가 농도 신들라 제 고등필리구라 초초여빌라 다공 에 계속 고나 장진배 다른 유에 접지 좀 밀방들라 내 다시 사 초초여빌 내비 제배 하 에 제배 공자 때 레슈디니라 레센로
1: 现在这边，这边的越南的当那个，那么大几几当那地方了，什么人的？
0: 什么人的地方了？
1: 哦，什么人的？
0: 那些老了。

0: kare yin nam la sok be tsu di xin gwa di kye chi mu shira de wana tak xin ki nam sha lo su tse ba la kwe ba kare yuwa de besi na chi ba po tang chi ba chi le jie ba la ya yi na ngo bu da si lo le sam yu gyu ngo bu tang cha le tang jie ba la yi na ngo bu xien si lo jie tak xin yi nang la ya yi na chi ba po tang cha we yu gyi za nam duwe chiri yinba di ngun jun tang tingsangi kepa yonggi ke limbe gumzen sinere dakshen yiwe guba sinere dire nedi di gola ya yina nga zo gane sewe melon nang la ya shemu dinde juba la dakshen yiwe te zam tu kepa miyang chibu tang che yu du chiri yiwa te zene dakshen tang jiwe cha ji nam jang de gong duus gane sewe melon nang la yangjian zhubei doji lage dakshen ki namsha tedar zhe gube guba kang yimin ki gola chikje ki lam ki thua ne yunzin tedar dema nengxin wala so mi yiyang kadesi na qiba bo tang chawe yu ki zhanam duwe qiri yinba teda me che dakshen tang zhewe chaji xie chungba nam duwe qiri yinsi sumba nengxin guba te tang te qi du dakshen ki namsha di zheba re che zang tuisum ki yiwe chawe wè chì yu du zhò lè kè bè lì dì kè bè yu xìn du dàk xìn gì yi wà xì bè yi wà dì lò su jì gù bè gù bè yàng qì bà bò tàng chè wè yu gì zà nàm du wè qì rì yìn bà dì xò lè dàk xìn tàng zì wè chà jì xì chù mè nàm du wè qì rì yìn bè gù bè dì sè wè nàng xìn rò lè dèng zò hòng du xù bè nàng zùn tì dà kà dè sè nà 我说那些没写空了家里皮革弄的三百八南给你把都请过呗南顿卡机印章你得的团呢我就听得起许不言下来你大仙给过了我说我这趟这些许不言他的爹写给大仙写多了大仙写的能够按住 让了大堂让明白的先写呗可顿的这边是那可顿的呢早晚你能买的我那没一把的嘎姐按住一把就住不赢了他的爹写呗大先写呗大就多了大的看的是那乔王康熙七百七百八堂借不了呀那我不大是了不得第二呢 안주 순괴의 카드스나 치바보스에들 치바보탕 제발 뭐부터 다스 대야 법어 자사 제지 자월에 네가 그 제디 카드스나 둔다 카드 때문에스나 두바 때문에 안주 다리 대야 공부 탕부 대 다 현실도 전에 조인배 치바보디 공부 탕부라 문지 제제 제세 디난라 두배 다시한 이수기에 다그 난라 터동양 치다그 난시 현유바디 제시바디 두버와라 은디 치다그 난시 디게 샴랑안도 림바신네 롭종 난나 디게 다리 뒤에 공부 탕부를 야야니나 다리 뒤에 시에베 다세 디니 저와 강식 치베 七八八堂借把的文字拿那这个是铁头的难度卡你人心我都需求的是吧大家这些给我不当先你是因为先写的肯定这个了考古的是那第一个不先的呢来是你的养那与君我不 양나 차원원 수주배 시탕 제벌의 야이나 뭐부 닥신이 수기외 뭐부 신스 러버리 세브라지 슈버이나 탱강안주 롭종탕 오드 슈초바 능신 차원 민식이 둔의 야이나 강아 강탕 사셰주 수사수 자제 도투배 치바보탕 레니르야 이외 레디라 시에시아버 와라 디가 그 뭐부 닥신 이수기외 신세 조르와라 차외 민지기 둘라 강아 강탕 사셰주 수사수 자제 도투배 시제디 카자스나 진네니 치바보디데 니네니 레디르와라 레디데 제단 디가 그 레디 카자스나 강아 강자제 안돌라 신투배 시제디 유중외보 레 차원외수죽배 시디라 시에버리 로라 디앙아도 두두잠지 인다라 닥시엔규 코등골이야 숭배급라 까네세웨 멜롱난라야 셰뮤딘데지 유바라 레 강식라 치바보 시엔당 외수지워이 왕투 체네 치부탕 te cheba nipu ni ngobu da yin che yu tang chawa nipu ngobu xian si sungbo wala kane soyo melo nang la che tang kane soyo melo nang la sungbe xian mu te da ge nang zoli ya tun da khari jenpa dwe se na jing ne dak xian ki yiwa ju yu dak xian ki yiwa kyo bi di nang zoli ya se war cheba de pe na le kang shik la cheba po xian si ngo su dwe wa di 对对，完了，这张地存在卡的点过了呗？大兴的以外，基于的卡的嘞，大兴的以外，区别的卡的嘞，地俺做了呀，我都接不住完了，地呢俺做了存在，谈不的点不完了，存在你把的卡的点不的呗？是呢，他的电线呗，大兴是，要么呢我不大兴说说，扛堂扛了，我真吃闺蜜的，说说送体检给俺做了呀，那。 电脑没得，到底呢？像那个浙江铁大的扩段，六八站子，也就比个龙井三百八南了。我这就许愿亏钱不呢？浙江唐北搞了亚的送我完了，来康熙了七八八送不得，来康熙了七八八送呗。第一个来是多了，第一个来的俺送这边个哈巴都拉顿西边搞了俺做来是巧啊，西边来就完了。第一个来的来是。 巧啊，是被来的过年的，这边是那买的。我呢，第一个给来的肯定就是考古的是那，俺查起他店面过了呀，我都去被来举报了，谁不知道的写不呢？来，有句话不，巧啊，我是就被西山给西北来的了，考古的来的，送就被各处村外来谈，他的爹村外来的你。 特别的，完了，送这边各处村外来的呢，被那纳采土新界都不了，纳采的完了，他的第一的些别来的客人是那，来什么语句我不对，纳采土新界就不得不了呀，那新得不了呀，可过完了，来咱这个苏这个银匠，这边可能的呢，这个早晚你能买的。
1: 出门那了呢？来康熙了，七八八十呗，康熙是多了。康熙是的呢，忙一把他爹妈去哇，要么呢，硬硬马车呗，全打的多了。到底接了七八八十么的？七八八十的呢，叫我康熙七天给扛啥了呀？那写不着了。第一接了先送么的？先是的呢，开始写我的呗。就按照先八十个罢了，说是没一没点点了，先八十个罢了。 先把的老师啊，要么呢，他爹不行了呀，那现实了不得。家长，这刚电脑了，电表听到的，按照全都在车间，我对徐伯英呢，空都送完来举报了，来的了七八八先是的呢，七八八糖，连你特点都要了呗，样呢，七八八糖连你特点都没把的你。 十几个讲了，那玉米的，什么皮糖，一些钱的呢？大仙以为他们七十斤不的，俺做了点那么的。家长来的了七八八，先是这样的呗。样呢，来提糖，七八八年十几个讲了，那件特点给一万几个要的要嘛的呗。
0: 你看这是呢，大县一万级别，他们七十的银不的，俺都了我都接不得。来的七八八县是这样呢，第二两趟七八八年多了，第二特地给一万七个月的，一万七个月呗，同我他，看这三号这边是呢，恰恰他爹把银吧，大县给一万几月银不的，对不对？来的七八八县是马州啊，两趟。 七八八年，十几个讲了，那吧？样呢？第二，他这个一万几个没那呢？同我他，恰恰他没得把银吧？完了，当先给一万几个没银吧的，少钱不得？家长来康熙了七八八县，七八八县是别县的，光都数不能行，先把的老三他爹不行了，写个有那来的了七八八县是，乖吧？点不着完了。 到那俺就木头别下那地了，别那我白日当我设计，俺就白天在这下街，白天了一些钱不赢了，白天难了呀，那来的客人是那日大日晚了，来趟抢我是就怪西日大了，七八八先是我是对我对，我不收过了，家长我不收月账，听你十几个讲了，满那不钱钱，听你你特地给一万几个要了，同我他客人。
1: 他爹把银吧，大仙给一娃给予银吧，对不对？主吧，三娃钱不多了，钱咱被地里的看嘞，来康熙了，七八包鲜食，知道的。样样都别想那丢嘞。

0: Kwanki, Yugo
1: 계급님의 미마와 종원지점스는 전이보를 대출내 펜바티외치와 톱톱하다.
2: 평준기진내러 명주탄 삼시 문진직튼지 티웨스브도 조톱지송유브시 다와 주번니 차들의 템버티엔치위 투지시인바타 사르고바 랑골의 디디 차디기에서 엔진미는니 루유기 망도르나디 쿠물라 총기르도 유디 중구 차들의 로규르 체비 초고든 남잔라 따고르 체벌 규유 这在昂站西部里给为王给萨电都起诉天于巴坦兰巴尔图米藏牛心更改的三年提议米曼给铁杆的电力出联系于熊蓝给演员图到我开始人天不电别先东给罗马萨勒通信最新他将出根别王给干年塞伯的有人出自就战松危机萨尔贵巴库莫拉冲给了马电地区域给出国端设计系统就瓦坦 提高了表面上七八次防止的出联系于不谈金准门主七十多人不出高了以控制出松谈出胸看不了几个月出联给表面给内建国定都下的密聚拉给三年比金给敲诉巨星月天真那么的龙给困了生于连跌不牺牲马电地区给出名奥吉亚斯三个月的天不起为推荐前任性金藏场面用他的亚密集案呢 吉利西伊萨拉出联巴人州国际游击协不是中国差点的肉球切别出国的南站给与体给错话人军都当月年度二十七日到九边等就托南站拉德的切别给苦的给中国江西给及边角的老子也念了参与公司忙都了阿的他萨拉马丁阿的了阿勒前国错不他他把了浪女给穿不阿给你去争议他 직도의 초코등기 서지 응급중업등 총습기 전부 니슈 집에 상주 야도 죽지 소서 중 체유 마댄디구기 수균존재 마지 엔겐키 초코등남자한테 내 직규 초동 하삼라 저와탄 징주토뷰 초니 채소긴 중군시 원장 초조부니 내긴 중군인 초코등 댐부 유치 안조로 내시 포제 용도 동토블라 按照杨团结的团结车不来从内国内切度各类加国团面积送不是忙多人阿的出别团女局团迷阿里以三个月间的团里切个中国娘烈肉的罗点玉米给团母门因比村族了拆团阿卷的话团空给安全平面南给出联别切度蓝大人不着个听个康北站度出联局预计送不是
3: 차들의 로교로 체비 초코된 남장 긴긴구르와 부른 인기 살구바라 달려다와 추비바라 아르레 시지 찬년 죽지 유지탄 공기 나란라 파자 섭슈니 살라마딩아디 아베데야 이 춘부인부탄
2: 유티기 서시기 차기 뉴욕진 시신 처림기 추시 신부터 추퇴제견 충차버지 난주 아르레 라제 소중기 다와기에긴 각주 체버규 타라 차디초 루이 침비 첨부시 겹 유지송부시 닌니비 쇼버사르구비 남자 레드미네 탄냠토 지르 숨주 이사르유비 쿠만 총조타 안고비 총조르규유 추코등기 디제 강룽균 듄도 립캬 중국타 파렌시 이리니기 중국 로규르시비 제리타 파렌시 이기 톤 티비 튜문기 중규르지비 전다 하장외세 되버유 쿠만 총조네 사르구비 치부츠 랑뉴 춘비 잠니 추린시유바 통유 직제디다 폐주 체대부 유바타 타나 로꾸르리비 치베경 렐라병안의 춘뉴 톱기유 남장티 멍두릉아디 유무긴 긴구루와 허원롱키 사르구바라 로교르 체버 유 초고대 남장 추기 랑뉴 춘비 찬용딩제 미십주 시행을 기워타 직뒤 추고대 서지기 춘비 찬용딩제 미굽주를 기워타 딩징슈기 춘바라 미야등업주라잠 유지타 공기 안주사명의 제10타 제유르다제 10주체바규 천번의 뒤엔비 추뷰제타 추체륜바라 게린치기 유지송도
0: 주어댄탄 중국의식내 냠내 오윤행강기 주시 주어댄키 능지륜친수르바 하바샤나이 서구비 제지탕린치급 중국의 주어댄소 어렵게급기 초보인바타 중국의와르키 저와르슝륜계교티 어렵게 급 랑웨기 피게러 편도유 로게진 체마뇽웨 군도 침부둔토 초니뷰 캡본카키 냠레 모투 딩섭도 동아타 라단체네 팅접진기 초스규티 초니뷰 미만라 티웨 디기 준바타 미시기 야튼차샤러 군디동구시 주유부시 하바샤나이 팅아 중쿠르 첨지 팅망치뇽유 콘키 항상웨 남규르토네 중쿠의 차포르와다르키 피게 총재러 딘방치유 콘키 중국스슝키 규주 큐용네 딩섭도 동교로 균체미발 군디동화타 추세토위 지조고이 갸치르다네 랑기컵기 내추탄찬비 중국남비의 팅섭진키 조람식 뚜유라 점링기컵칼러 피게탄냠리기 고급 티웨마와 준유지주유부시 하바샤나이 슝람토규비 중국뷰다랑콘네 조종킹비 중국총소파 팅가 점링선에 가키 중국 피게 초톱 다제 조딩키 슈누 티웨만웨 게이 종두 치바타 중국 규규 저와 치가유 중국 이왕 국수치웨 중국 팅지 조뇽웨 민남가 중국 종두 치가유 지주유부시 하바샤나이 시디니 중화 이시베키 나르유 시규식시 중국 계도치와 티 계급카이기 피게러 펜버유바마세 계지 시디르양 도수 땜보네유 중국 통도 발송도 시외 탑라디네 주시 타주 체교 타경 체디 게지탄 서쿠이키 랭마웨 네튠티 통도 발송도 기첸템베 누부든베 치그유 팔레스타인키 네튠티 중국 초기 창샤 조경 체바 조딘소 어렵게 급기 체투 낙주 톱유지 주유바타 콘키 민의 성신탄 포교치위 점린디르 중국의 계진남배 최둔배 电力约切 体位在青土区内 该其批给卓新别 给客给 让我给当完他 定价 批给这个基本松共切割 给表论点切预别 文字难预不是 四个人给 孔塞里层严准修开 密码感受了谈中爱因 샴里亚林给你母兔 中央龙城严城机给不离空 培给成龙头估计续别 李层显大男 三九男说 地谈你 给他给随着订阅
1: 巴西港给这你安大的些比呢就这吞鱼塔西皮的给车真塞不通突别落地不能求前五队长吧擦糖二级农场军比呢地塔尼亚片头约是地塔尼给人给西部奥都约谢了区别吉利亚恐怕加别的比呢此人我就用途个这来个主队长吧刚过的选比呢旅中用外马车腾多亚浪过人嘎比你就来约图个的地塔尼
0: 给人家恰难约给你一万钱呢通过人家的撇水东土给国家的龙珠样子钱呢地摊了偏多钱不要写地摊你推摊那么贵都托囊钱贵别千万喜欢旅中给刚刚我将给军心给地鬼给苦的有哪里压得住这地摊给中国俺做苍美俺们都松用钱
1: 全球农村年轻离婚呢？中央民办关注农村离婚的普遍离婚居家切菜。
3: 谈的呢，毕竟去七岁也不大大事。
4: 全球农村年轻离婚的普遍农村呢？看到全球三个娘家的钱数不足，
5: 全球农村年轻离婚的普遍农村呢？看到全球三个娘家的钱数不足。
6: 三个人的公干上，这里呢，别人阿别在你去打，今天都别在我，日子你们谁？
5: 天地来在那许个南屯做呢？龙文女婿卡拉姆西边目的三个男，提林，美罗女婿人，初步将他们拒绝，健康苦有了送到康乐托边过去个趟。
6: 三个人吃过吃着，陪酒两酒的朋友都上了西边呢。提林，初步是对双奶哥哥的每道忙白，小兰当将他们打个酒先追叙。
5: 陪酒去空战党员，庆祝他们老酒渣男，大多没送回，小娃事情送的。西林空战党员去同美深度一了江南让给增筑前边过了。
6: 陪两年中的恰恰是对人都的项目强度重建对你来过了所以。
5: 项目天地里前去南屯西镇那么深了呢。
6: 美罗尼虚空初别江南团美国的协同团呢陪的江南协同的被陆军用损就这个团。长生你去年级的人美国的的初别江南团拉两句吧呢托心级别很是团。没得没别砸汤，汤心脏胃出没，我上的那么个姐，两把剑在中，我的母亲让出了内去。对呀，三队没这个不住嘴，健康苦有三不如送进寒里这边这不赢。行了，提过二姐生就是三罗呢。后面呢，钞票交了，后面呢还是怕二姐准备我做事也没汤。对呀，美国的票都买就空的，没住他们的赢。天天票的美国东什么行？给你的做出美国的战争的前辈级的美景，免了你输钱呀，这个那么点的就是我爹的穷牛买的。钞票交了，我最熟悉公司，看没了球队，也拿公司来说，好像名气。接了你当初来，那我都没再几年，钞票交了到美国的协同通过，做出天国的，做出天地有。接了你当初定了，美国人不做就是鬼切记，这些啥物点在穷为。来就切入去不嘛事，继续点下讲，俺为刘新宇接送不是。美国的相当特别出问题，没了女婿呢，钞票交了丢的，健康考虑上不了，送将寒冷前边没了女婿人。钞票交了丢的，美国人不是参谋了，做出切断没几不谈，给你几对短针前边冷落，拉到了你不切的，沙头人穷女穷人抓米时的，早就带来当头救命。交了丢的，对于什么杂志性特别来电扩大准备。杂志性介绍了也不穷呢，六九级深度待遇。可是呢，还是怕的江南同胞老秀说，就是你入去不谈，贵秀社交谈，美国人忍不住下去了，推荐都滚蛋蛋的，江南就的健康回落了，送将寒里切雨。可是江南娘子连做什么谈，不那么老在可以和尚学嘛，长得龙气，祖宗千百一年安着，旧的大将千根千百一年安上，惨没没准还没切雨。但是钞票交了丢的，运交了关键没对几个，交了说不行一百块呢，爸爸全部几个都在送不是。钞票交了十百，三天人家过去人民些不打都难行。张正女婿年纪了别些不打了，健康考虑了送交寒里七百，寒上三天弹性站位，日久弄松结果吧，关键没那么多想头不充裕。如果说去钞票交了丢的，人穷人家不难呢，俺做的没到廉价的多钱有。有个娃留守机陪的用心强度用上五年还上这么多这里你也碰到我就特别爽我一个忙不着用语中会用上这些人多中国娃是一百五年宝宝全部几个都在送不上有个娃留心回忆我陪的用对全部有这里我是留过的三月人带送你该让上用上还上这么多在送不上来日当老子送到这问题健康考虑是当的东西了，但有了看你都比不谈。这么些大众媳妇呢，每当人群看，许多人认为特别谈不的。 내려진다 좀 봐라. 소비자람 변종된 비전감 허리우 송정 인도와 리주 서지 도마티 나중에 우리 법조수 좀 받아.